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포도 아라리 연구로 가는 한여름인데요. 많은 이들이 한여름의 더위도 잊은 채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하면서 뜨거움을 열정으로 팽팽히 물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바로 성공으로 불타고 있는데요. 성공을 위해서는 경험, 노력, 끈기 등 여러 면의 요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무더위를 거뜬히 이겨내면서 여름 인생에 또 다른 추억을 쌓아볼 만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흥겨운 멜로디에 맞춰 한여름의 무더위를 웃음과 열정으로 승화시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따뜻한 지향점을 찾아보면서 노래 고향길을 감상합시다.

0: 잠주시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2: 령산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럼 장춘시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2: 네, 온갖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 오, 그래요. 꽤 흘렀네요. 네. 그럼 이 요청하마당 프로를 빌어서 어떤 노래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2: 네, 친구들과 헤어진 지도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예, 여기 장춘에 있으면서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2: 네, 친구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0: 무더운 여름철에는 해도 길고 일도 많아서 우리는 쉴 틈 없이 불망이 보냅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그리웠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시원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현재를 즐기기보다는 다가올 날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연길씨 김철훈 씨는 올여름에는 꼭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철훈 씨는 가족과 함께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면서 소풍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럼 김철훈 씨네 가족의 오붓한 가족 여행을 바라면서 요청한 소풍 부족 문제를 보내드립니다.
1: 봅니다,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2: 서풍입니까? 남풍입니까?
1: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닙니다.
3: 그럼 북풍이 분다 이거겠지?
1: 아이고, 북풍도 아니라고.
2: 아, 그럼 동풍이겠죠?
1: 예, 그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 받침 하나가 틀렸습니다. 예.
3: 아니, 아니, 아니, 여보게. 어? 그럼 더풍이 분다 이거겠구만.
1: 아니야.
2: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3: 아, 도대체,
1: 도대체 무슨...
3: 무슨
1: 풍이냐?
2: 네.
1: 돈풍이 붑니다. 돈풍.
2: 네. 시간 경제니까 물론이지요.
1: 예예예. 예, 예. 자, 그런데 요즘 네. 참 이상하게도 네. 큰 힘을 들지도 않고 말을 알도는 볼 수 있는

0: 왜 못해?
1: 어떻게 쉬는겨? 어?
0: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2: 아이 뭐라고? 세상에 그런 바람도 있나?
0: 아, 있지 않고. 자, 그럼 다른 척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세상 한번 좀 연극을 놀아볼까?
2: 거기 박백관!
1: 그리 좋죠. 자,
2: 끝까지.
1: 아우, 정말 이거 기막히 못 살겠다. 아, 오늘 무슨 일 장마다 보러 나가서 반갑지 않은 학교 동사 만나가지고 허구 무채 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가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리 뒤져야 하는지. 아, 그리고 저 남자들 앞에서 해반죽거리며 연애를 어찌 일찍 시작하는지. 피로하기 바쁘게 시집 갔다던 게 글쎄, 아, 내일 모레 또 굳이 딸이 잔치를 한다지 않을까? 그래, 가 스무 살이 시집 갔지. 가 딸이도 스무 살이. 그건 막 그 딸이 이런 거 얼쩌나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니? 아, 내일 모레, 아, 나그네 다니 김처자니 아, 딸이 잔치를 한 데서, 아, 나그네를 또 시내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단이라는 건 공자리 제때 발급하는가? 샤가 하면 자꾸 시기지. 아, 모르겠다, 이게 될 때가 되나?
3: 대세요!
1: 우리 안국이니?
3: 있는가, 집에?
1: 누구십니까?
3: 아이고야, 있구만, 야, 있구만, 이거 예. 반갑소, 반갑소.
1: 오랜만이다, 예.
3: 야, 정말 오래간만이요. 예. 오래간만이요. 예. 아,
1: 어찌다.
3: 아이, 그런데 어째니 집이 이렇게 썰렁한가? 어? 어? 집에 나가네.
1: 저기, 농촌에 갔습니다.
3: 농촌에?
1: 예.
3: 아이, 거길 어찌라고 해요?
1: 저, 샤가 시켰습니다.
3: 이제 말까나 이 집에서 대학을 제대로 하는구만, 야?
1: 대학 뭐 어찌겠습니까? 집에서 공박 잡술 수는 없고.
3: 얼쏘얼쏘얼쏘.
1: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야, 내사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됩니지.
1: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잔치를 하게 됐어.
1: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4: 아이, 내 네, 한다는 말이지.
3: 야.
1: 몇 번째입니까?
3: 야. 아야, 그것도 둘째로 물어보니 잘 생각 안 나. 가만히 있자. 하나, 둘, 셋. 아! 다섯 번째?
1: 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기상관밥, 과부상관밥.
3: 야?
4: 아이고, 세기상관들지. 어떻게 과부상관들이는 게.
1: 네 살짜리입니까?
4: 아니야. 그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생기는데 딸 좀 늦뜨거만.
1: 그러니까 천수라는 게 영 별나.
4: 아니야.
3: 그래서
4: 나는야 이 잔치라는 게 그래서 아차차하게 하지 말자 말지. 야. 아, 그런데 생기 쪽에서 자꾸 제 전을 하고 사업지로 바뀌었다는지 뵐 수 있어.
3: 내 사귀자 여자. 여자 쪽에.
4: 야야. 이거 따라줘야 되지. 야.
3: 아, 가만 있자. 보자, 내 전에 그거 어디다 뒀던가? 여기 아이고, 여기 있는가? 여기 있구만. 나 왔어, 이 봤어.
1: 예.
3: 야, 나그네 같이, 야, 이번에 꼭 오란데.
1: 예.
3: 야, 그러게라.
1: 예.
3: 그럼. 예. 내 일 바빠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
1: 예, 그래.
3: 꼭 같이 와요.
1: 예.
3: 하우,
1: 쓰라도 안 맞지 않나? 가발 메고 다니는 나는 우편 배달부요. 내 나그네 피신 보내기 잘했지. 나그네 아예 없나 봐.
0: 대부분 머리머니 애들거든. 지집구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저기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 게 이 1년은 맞잡이다. 2년 맞잡이. 그래서 어찌나지 집 생각나는지 이렇게 무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나를 봤다고 저 대단히 좋아할 겐다. 그럼 내 또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가족 딱 살봐서 그저 그 높다 산 얼굴자 뽀뽀르거든.
4: 여보 당신 내 왔어.
1: 예.
4: 예, 왔다.
1: 어째 벌써 왔음도.
0: 생각하고도 다르다.
1: 무슨 일?
0: 아유, 어째 왔겠어. 내 당신
1: 말 먹지 마. 빨리 말 없어. 어째 왔는가?
0: 아유, 어째 왔겠어. 내 당신은 저
1: 아유, 그래 말 먹지 말란다. 야 좀. 당신 노래를 하면 말 아이 못하는데 빨리 말 없어. 빨리 어째 왔는가?
0: 아, 내 노래로 내 말을
1: 말을 하지 말고 빨리 노래를 하지. 어째 왔는가?
0: 어째 왔는가? 안전하서나 다 당신 생각 작게나 다 당신 생각 당신 보고 싶어 주방은 좋은 다 당신의 때때때 빨리 주지
1: 이러지 말고 이만한 데 가서 어디 가서 이틀이나 사흘을 좀 있다 없어?
0: 아이씨 빨리 집에 들어가 좀
1: 얘기하자. 딱 이틀이나 사흘만 있다 오던데.
0: 아니 어제 자꾸만 사람 도구맹이 있는 거니까.
1: 내일이 머리 김 처장의 딸이 잔치를 해서 피신 보낼 때 이렇게 날짜가 참.

0: 누가 좋았는가?
1: 그래!
0: 난 어제 재수 없이 김과가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1: 아, 뭐 하나 거기 모았었던데?
0: 보니 넌 낚시질로 왔더군.
1: 어, 난 멋지겠어.
0: 아, 그래, 난 나를 보지 마. 아들은 뭐, 제 하늘이보다 더 반갑다며, 변하지 잔치에 참가해야 된다며, 몇십 번 강조를 하더란 말이야.
1: 이거 아이 되는 건 불러 못해줘도 안되면 깬다고. 아, 그래, 거기는 당신이 뭐 하나 나갔어도 뭐.
0: 아니, 뭐 하나 나갔겠어. 구천해가지고 고기단자 잡아먹게 나갔겠지.
1: 삼선이 되는 한번 전부 이뿔리에서 이제 정말. 아, 그 나서 나가니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가?
0: 아이, 빨리 가자.
1: 아이, 글쎄. 그래, 말하게. 저자,
0: 아이, 정말 여기. 아, 잠깐만.
1: 아, 소리를 했지, 친구. 동네 친구.
0: 무슨 일이야, 저 강원에 무슨 우리 집에 왔다 갔지?
1: 귀신 얽히나 없구만. 야, 그거 어떻게 하면?
0: 무슨 왔다 가. 말해. 무슨 우리 집에 왔다 간다.
1: 어제 나는 벌거벌게 남이란데 남자 왔다 갔어.
0: 어떤 남자 왔다 어떤데? 어?
1: 성광남.
0: 뭐 성광남이?
1: 예.
0: 야, 얘 이런 말 이래 그 거분 여자 봐봐 뭐 어둠 샤샤샤샤 말았다 나 지금 말라고 우리 강연은 말라고 왔다 간다.
1: 제발 이리서 왔었던.
0: 뭐저저저저저 멀리서 왔다고
1: 아니 멀리니까 이 남자 정말 생각하는 거 봐라 정말
0: 그래 그 새끼는 말라 보러 가는 거 뭐 말라
1: 잔치를 한다고
0: 뭐 그 집단이?
1: 광남이
0: 뭐 또?
1: 예
0: 야 이러면 완전히 뭐 각시를 바꾸는 게 뭐 아들 똥꼬네 바꾸듯이 한 거 아니야
1: 그랬을 생각에 손을 흔들게 다섯 번 해라 하자
0: 아니 그리고 다른 말은 없었지
1: 아 없었지 그 무슨 말이야 이 남자 생각하는
2: 거 어머니 집이 어른가 장모님이
0: 두드려서는 돌아오고 말했어 뭐 집안에 사람 있어
2: 야 이게 텁다 말이야 야 야 이게 네 말이 옳구나 이게 동훈아 야 이게 오래간만이다
0: 어, 야 누구인가
2: 야 이게 야르바래 이게 야 69년도 장일에 집처 영호
0: 어, 야 야 이제 마셔 옳구나 이게 오래간만이다
2: 벨일생 아바이 됐어 이게
0: 어이 인천아 이 사람이야 내 이전에 집처 같이 내려갔던
3: 안녕하십니까
2: 야 여기 와
0: 오지
3: 야
2: 왜? 너는 야 지금도 저 여자를 데리고 사니
0: 어 그래 나는 완공하다
2: 반갑다
0: 어디 무슨 일?
2: 아 내일이 우리야 첫돌 생일이다
0: 아야 네 금이는 나의 얼굴에 그래 이제 첫돌 시신
2: 아 그렇지 네 정말 모르겠구나 내 다작년에 잔치를 다시 했네라
0: 어?
1: 정말 소원 딱 구름이 터지겠네
0: 예예 예. 자 그런데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네. 그 좀 돌 좀 보러 보자고 하다가 네. 그만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요
2: 아 어떻게 말
0: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펴내볼까
2: 좋지 네.
0: 그렇게 합시다
1: 지금 없어
0: 어때?
1: 내 나이에야 했음도
0: 아 내 20상 띵했다 20상
1: 사람 그렇게 많음도
0: 아니 뭐 내 우리 집에 그 명함장 있는 거야 몸땅 그대로 저 써가 다 붙여보냈네
1: 글쎄 손님 그렇게 많이 오는가
0: 내가 260, 260표나 보냈다.
1: 그래서
0: 한 900명 오겠지.
1: 그러니까 나 한 사이 얼마짜리야.
0: 250원짜리 뜨겠다.
1: 그러니까 1, 2, 한 사람 100원씩가.
0: 그래.
1: 2만 원래도.
0: 그렇지. 그리고 그냥 그 술값하고
1: 예.
0: 가서 다 구해 되지 뭐.
1: 그래 뭐.
0: 만 원 장담 벌지.
1: 그게 떨어진단 말이야. 꼬리 좋다. 무지하게 자꾸 또 보.
0: 그래서 내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아직 내 찾아보려고.
1: 오,
0: 야, 여기 있구나.
1: 그만하면 되지 무슨.
0: 유병거리야.
1: 유병거리라고 듣던 이름 같은데 녹이길래.
0: 어제 유병거리라고 모르는가?
1: 녹이.
0: 그 독창 배우죠? 남자 잘생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 노래 잘 부른다 이게. 하이 독도이쇼 독도이쇼 하이 헤이 야야 잘생겼다
1: 어째 그리 잘생겼을까 나는 이 사람 너무 돌아서야겠다
0: 아이고 무슨
1: 말이야 당신보다 더 잘생겼더라
0: 아이고 이거 갑자기 왜 부실해져니
1: 난 그 사람 옆에 앉겠다 아이 그래 내 고작 고백한 게지 무슨
0: 왜? 저 유빈걸 선생입니까?
1: 있구나
0: 어째 모르겠습니까? 아 저번에 그 낚시질 갔을 때 내 그 홍충 두 마리 줬지 그 뭐입니까? 아 예예 예. 저 무슨 일인가 하게 되면은 저 오늘 내가 좀 귀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딘가 하게 되면
1: 생일 청사
0: 이치입니다 예. 5시. 예, 저 5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오겠다.
0: 오겠다. 이영구이다.
1: 이건 무기인데.
0: 어째 이영구 아버지 모른다 싶은데요.
1: 무슨 거야?
0: 어서 문을 어서 어서 이리 와요. 말. 공산당 어디 있었고? 어디?
1: 그 아버지 어떻게 알길래? 아,
0: 전번에 길가다야 신분증 하나 주셨단 말이오.
1: 그래 이제.
0: 그 아버지 신분증 아니겠어?
1: 그랬었던.
0: 그래 주셨다고야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전화하라면서 알려주더라고.
1: 그 아버지 명하게 생겼지.
0: 아, 그래 그래.
1: 그 머리를 딱. 해봤으면 좋겠다. 야, 뭐 보려면 재밌은 줄 뻔한데 한번 안 와봤으면. 아, 이거 내가 지금.
0: 나 지금 사람한테 그냥 부실이 놀아가지고.
1: 아이, 그럼 나도 내가 선생님이 안 끝내 중간에 끊어봐 이렇게 하고
0: 가겠다. 야, 그 정말.
1: 아이, 그만 내도 그런 말이지.
0: 왜? 저 이영구 아빠입니까?
1: 이선도?
0: 아, 예. 아제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그 신분증 주셔가지고 아버님께 드렸지 그말입니까?
1: 누구이 대기?
0: 아 예. 예, 저 무슨 인간이 되면 오늘 내 생일입니다. 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1: 야만 그 아버지 꼭 보자 했는데 장소를 안 해 지금 어떻게 온도?
0: 아야, 야. 아니 이번 장
1: 했는데
0: 이번 장만 해설 책도 다 해줬지.
1: 야야, 그저 그래서 보자 했는데.
0: 좀 담으래.
1: 기억나.
0: 아, 온돌이라.
1: 이거 이름 깨고 같았다. 무슨 이름? 한쪽인도 저쪽인도.
0: 아, 전번에 우리 집에 가서 온돌 소리라도 나가나 말어, 온돌 소리.
1: 그 사람 어떻게 이런데 온돌.
0: 아, 그 사람 전번에 그럴 때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 전화하라면서 내가 전화번호 적어주더란 말이야.
1: 그거는 그런 일감이 있으면 제게 전화해달라 했지.
0: 어?
1: 이 모조리야.
2: 아유, 생일을 축하한다.
0: 예, 예. 바쁘시네 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2: 아, 일단 와야지.
0: 예, 예, 예.
2: 야,
0: 예, 예.
2: 야.
0: 저,
2: 아, 이게 어째 이렇게.
1: 예?
2: 내 지네 일찍 왔쟁가?
0: 아유, 이제 곧 올겠다.
1: 예.
0: 아, 자, 먼저 잘 가보실게요.
1: 예, 저기 들어가.
2: 야, 그래.
1: 지금 저, 어사이 쿠쿠마 거기 앉아.
2: 야, 야, 그래지.
1: 술은 다 테레 마이소.
2: 그래,
1: 그래. 먼저 잡수 없어. 내 잡수라 했어.
0: 예, 내 전화 지금 전부 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1: 그나저나 이거 봐라. 6시 다 되는데 어째 손님이 아예 없는데.
0: 글쎄 이제 시간이 다 되는 게 어째 그런가 이게.
1: 이거 그래 내 손님이 오는 거 보면 사이에야 하잔데 내 말 아이 듣던 게.
0: 좀 가만히 생각 좀 손 잡혔네.
2: 이거 봐.
1: 어째.
0: 아이고.
1: 어째 벌써 남자.
2: 아이고. 당시 오늘 이 삼만 먹고 체력구나. 괜찮다.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0: 예, 예,
1: 그렇죠.
2: 잘 가시오. 예, 예.
0: 명심하시오, 명심하시오.
2: 예, 예. 그래, 예.
0: 다시!
1: 우리 숙한 거 다 음식을 어찌 덮고 전화 대접하면 고맙단 소리나 듣지.
0: 야, 뭐 글쎄.
1: 내 말 안 듣는 게 그나저나 간에 체질 얼마를 내놓았었던
0: 어디 당신 아이 줄게.
1: 아, 당신 아이 준 돈도
0: 아, 나도 당신 받아낸 게 가지고 돈을 오고 내가 당신은 태워버렸지.
1: 아이가 재밌게 야
0: 이게 뭐야
1: 알아. 어찌나 한 사람 왔다는 것도 빈게 그냥 그대로 먹고 갔지. 내 말 안 듣는 게 어찌 했는데
0: 뭐래 이 진짜 세계 살지 말았는데 정말 제대로 되지.
2: 여예!
1: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니.
0: 예, 무박질 냈습니다.
2: 정말 참새 방앗간을 지났던 그래.
1: 예,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마다 잔치는 적게 하고.
1: 예, 생일은 적당하게 즐거.
2: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적게주자 이것이 뭡니까?
0: 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3: 영정시 지신진 신화 이촌에 거주하는 조영숙 씨가 보내온 편지 사연입니다.
4: 편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영숙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중풍에 걸린 지 7년이 됩니다. 남편이 장기 투병 중이어서 주위 분들의 신세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 또한 갑자기 건강 상황이 나빠져 몸도 가눌 수 없는 형편이어 대대 부녀주임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부녀주임이 인침 달려와서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녀주임은 또 남편과 함께 저의 집에 석탄도 사주었습니다. 그 외에 저의 집 굴뚝이 넘어졌을 때도 정병삼, 허충근, 최창식, 왕류빠 등 분들의 도움으로 제때 해결되었습니다. 이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서 오늘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네, 그럼 조영숙 씨네 가정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요청한 노래 물수제비 뜬다를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돼주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낙입니다. 화룡시 문화가의 허봉춘 씨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걸어온 지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항상 아내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살뜰한 정성과 따스한 마음에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면서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이 지금처럼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노래 샘물골 전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여름이 되니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불향기, 나무와 꽃들의 어우러짐, 시원한 바람, 하여튼 여름은 아름다움으로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여름의 열정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와 호르몬을 생성시켜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자연과의 소통 시간을 가지고 정신도 마음도 맑게 정화해봅시다. 네, 그럼 끝으로 내 사랑 장백산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오늘 오프닝곡 김다현의 그냥 웃자라는 노래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에 관한 그런 노랫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누구나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 날이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하루가 그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게 잘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란 걸 깨닫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 행복한 날만 계속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봅니다.

언제 들어도 힘이 돼주는 노래 마이 웨이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신선화 작가님의 글 우리 집 장맛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텔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형국화입니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선화 작가님의 작품 우리 집 장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신선화 작가님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우리 집 밥상에 자주 어우르는 단골 메뉴로는 파, 오이, 된장이다. 무더운 여름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한 오이와 향긋한 파를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나는 한 끼가 된다. 내가 만든 된장이지만 정말 맛있다. 자주 이런 말을 하는 엄마는 된장에 대한 자부심이 그득하다. 엄마는 마흔이 되기 전부터 스스로 장을 담갔으니 그 세월이 30년은 훌쩍 넘을 것이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우리 집에서 꼭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메주를 쏘는 일이다. 겨울에 들어서면 엄마는 달력을 번져가며 언제쯤 메주를 쓸까 날짜를 체크한다. 아무 달은 이래서 안 되고 아무 달은 아버지 생일이 있어서 안 되고 엄마에게 메주 쏘는 일은

화딱처럼 검은 곰팡이가 핀다고 했다. 하여 엄마는 매수를 쓰기 전날부터 이튿날 하루 동안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면서 머리 감을 사람들은 미리 감아두라고 신신당부한다. 매수 쓰는 당일이면 엄마의 지시에 따라 식구들은 머리를 감지 않았다. 어렴풋이 기억되는데 언제 한번 이마를 깜빡하고 머리를 감았다가 엄마한테 크게 혼났다. 우연이겠지만 정말로 그해 매주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엄마에게서 두고두고 잔소리를 들었다. 재작년에 매주 쏘는 날에 또 한 번 머리를 감는 일이 발생했다. 엄마가 분병이 전날부터 신신당부했는데 나와 언니가 깜빡하고 머리를 감았던 것이다. 우리 자매는 아차 싶었다. 처음에 엄마는 큰일이라도 난 듯 우리를 흘겨보다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어서 짝수라 괜찮을 거라며 통쾌하게 넘겼다. 아버지도 곁에서 일부러 감은 것이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한마디 거들었다. 참으로 알고도 모를 일이다. 매주를 쏘는 날이면 엄마는 신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히 돌아친다. 보통 커다란 가마에 두 번 콩을 삶는데 내가 눈을 비비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첫 번째 가마에 앉힌 메주콩이 팔팔 끓고 있다. 엄마는 콩을 삶기 시작하면 가마가 끓어 넘치지 말라고 된장을 한 주걱 푹 떠서 넣는다. 그리고 시계를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메주콩이 충분히 다 익기를 기다린다. 시간이 됐다 싶으면 가마 뚜껑을 열어 확인한다. 하얀 김에 구수함이 묻어 올라온다. 그때부터 아버지도 분주해진다. 엄마가 메주콩을 건져서 커다란 대야에 퍼놓으면 아버지는 메주콩을 기계에 넣어 보드랍게 간 후 빠른 솜씨로 메주를 빚는다. 내가 어렸을 때는 메주콩을 쌀주머니 같은 데에 넣고 그 위에 비늘주머니를 씌워 잘 봉한 후 아버지가 그 위에 서서 밟았다. 가마에서 금방 꺼낸 메주콩인지라 맨발이면 뜨거워서 장화 같은 것을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밟았다. 나도 해보겠다고 하면 아버지는 나의 두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평형을 잡아주면서 메주콩 주머니를 힘껏 밟으라고 시켰다. 메주콩을 밟는 일은 1, 2분은 재미있다. 하지만 장시간 뜨끈뜨끈하고 흐물흐물한 메주콩을 밟는 것은 은근히 힘이 든다. 게다가 골고루 꾹꾹 밟아야 콩짜개가 없이 다 으깨질 수 있어서 그 과정은 지루하기 그지없다. 아버지는 메주콩이 완전히 다 으깨졌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메주를 네모난 벽돌 모양으로 빚어서 볏짚 위에 얹어 놓는다. 간혹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을 메주처럼 못생겼다고 말하는데 아버지 손에서 빚어진 메주는 네모 반듯한 것이 이쁘기만 하다. 뜨거움을 참고 메주를 만드는 아버지의 손길에 정성이 듬뿍 묻어있다. 우리 집 장맛은 엄마와 아버지의 손맛이 어우러져 나온 것이다. 지금은 옛날처럼 발로 밟지 않고 반자동 기계로 쉽게 갈아낸다. 올해
애는 아드레가 주걱으로 메주콩을 퍼넣고 아버지가 기계를 돌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손자 덕을 크게 봤다면서 흐뭇해했다. 예전에는 매주를 새끼줄로 묶어 집안 곳곳에 매달아 뒀다. 매수가 발효되면서 풍기는 냄새는 고약하기 그지없다. 어제까지 그 냄새가 배어 나는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마다 냄새 난다고 툴툴거리곤 했다. 지금은 창문 쪽에 볕짚을 펴놓고 값빚은 매수를 그 위에 얹어놓고 며칠 건기가 들게 한다. 매주의 표면이 황토색으로 붙어 점차 어두워지면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 박스에 담아 창고에 내다 둔다. 발효가 시작되고 매주가 띄워지는 과정이다. 장을 담그기 전까지 창고에서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 그만큼 한창 발효 중이라는 뜻이다. 매주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나고 일부에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나기도 한다. 바람이 잘 드는 창고에서 건조되면서 수분이 빠지고 색이 더욱 짙어진다. 엄마는 된장국을 드실 때마다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맛은 손맛이라고 한다. 나도 엄마가 만든 장맛에 길들여져서인지 남들이 음식점에서 맛있다고 후후 불어가며 들이키는 장국을 난 단 한 번도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요즘 들어 부모님은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린다. 엄마는 저녁상에 올릴 된장을 작은 그릇에 담으면서 올해에는 힘들어서 장을 조금만 담가야겠다고 했다. 오늘따라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 나는 된장에 파와 오이를 뚝뚝 찍어 먹다가 문득 올해부터는 매주를 쓰고 장을 담그는 전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볼까 하고 생각했다. 지금부터 장을 담그는 법을 익혀두었다가 몇 년 뒤부터는 엄마를 쉬게 하고 내가 직접 장을 담가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밥상에서 농담 삼아 이렇게 뱉었더니 엄마와 아버지는 뜻밖의 그럼 좋지 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다. 엄마 손맛을 닮으면 내가 만든 된장 맛도 좋을 텐데. 고작 장을 담그는 일인데 꼭 마치 가업을 이어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또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

노래 몇 수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좋은 글 한 편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고 지혜를 주는 그런 글이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은 오직 하나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는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영광과 좌절, 다툼과 갈등, 오해와 진실 등은 누구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반드시 겪게 된다. 특히 옳음과 그릇됨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부딪힌다. 누구나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만나게 된다. 그만큼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은 오직 하나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부딪히고 체념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이 모두는 사실을 왜곡해서 생기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 무슨 일을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행하면 문제 될 게 없다. 이런 사람에게 잘못을 제기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선택해야 할 최선인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 무슨 일을 할지라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최악으로 가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행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이다.

매일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매일매일이 아니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 선택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으세요? 그래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진중하고 조금 더 성실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는 하루이길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멜로디가 있는 곳.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진행의 변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좋은 멜로디와 함께 오늘의 행복한 문학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원대한 구상입니다. 맥도날드 초대 회장이었던 레이 크록은 특유의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 작은 햄버거 가게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냈습니다. 그가 쓴 사업을 한다는 것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모든 부품이 제 기능을 하는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식의 원대한 구상을 하지 않는다. 나는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간다. 세부적인 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전에는 절대 규모가 큰 아이디어로 넘어가지 않는다.

네, 큰 그림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방향이 잡히니까요. 그러나 큰 그림만 그려놓고 작은 부분을 채워가지 않으면 뜬구름이 돼버립니다. 세밀한 부분을 하나씩 완성해갈 때 비로소 원대한 구상도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완성하려면 작은 부분부터 차곡차곡 채워가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은 앙금화님의 수기 천막과 정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손맛과 정성이 어우러져야 빛깔도 맛도 모두 살릴 수 있다. 살면서 늘 입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참 복된 삶이다. 나는 손맛이 좋다는 말을 진심찮게 들을 때마다 엄마에게 감사해야 하며 살아왔다. 우리 집 남자들이 주방을 멀리하다 보니 유일한 딸인 내가 엄마의 손맛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나는 몇십 년을 엄마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듣고 함께하면서 손맛도 인생도 차근차근 깨우치며 배워왔다.

엄마는 정례로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았다. 내가 어릴 적엔 전기밥솥이 없어 큰 쇠가마에 불을 지펴 밥을 지었다. 그때는 쌀에 작은 돌이나 풀씨 따위가 섞여 있어 맛있는 밥을 짓는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었다. 엄마는 밥을 지을 때마다 나에게 쌀은 몇 번 씻고 어떻게 일어야 하며 물은 어떻게 맞추고 언제쯤 되면 불길을 낮춰 뜸을 들여야 하는지, 다 된 밥은 어떻게 저어주고 그릇엔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를 일일이 알려줬다.

지금도 밥은 꾹꾹 눌러 담지 말고 밥알이 밥알 위에 살포시 올라앉게 담아야 한다라고 하던 엄마의 당부가 귀에 쟁쟁하다. 냄새나 나물은 나름대로 다듬는 방법이 달라 데쳐서 무치면 좋은 것, 생으로 무치면 더 맛있는 것, 국거리로 좋은 것, 볶아서 먹어야만 하는 것 등등이 있다. 이런 것은 어린 나에게 여간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다 된 반찬을 그릇에 담는 것 역시 같은 값에 다 홍치마라고 예쁘게 담아야 식욕이 당긴다고 했다. 반찬에 따라 서복이 쌓아 올려 담아야 하는 것, 10개 표 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그릇 편두리가 지저분해서는 절대 안 되고 늘 깔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향 간부 아버지를 따라 농촌에서 보낸 3년 세월. 그 고난의 아리랑 고개를 엄마의 손맛과 정성이 없었다면

옥수수 가루에 밀가루를 조금 섞어 반죽해 푹 발효시킨 후 사카린으로 단맛을 살짝 내고 시루 후에 골고루 펴서 찐다. 통통 부풀어 오른 떡을 두부모처럼 잘라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푹신푹신하고 달짝지근한 데다 쫀득쫀득하기까지 해서 별맛이었다. 이런 음식은 농촌 애들에겐 희귀한 음식이라 입살 누룽지와 바꿔 먹자고 너도 나도 청을 들곤 했다. 실은 나도 입살 누룽지가 먹고 싶었지만 짐짓 못 이기는 척하며 바꿔 먹곤 했다.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 김치설을 넣어 만든 만두 또한 고기 한 점 안 들어갔지만 어쩜 그리 맛있던지. 아마도 엄마의 손맛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당시 87살 밖에 안 된 아였지만 엄마에게 보탬이 되려고 늘 곁에서 열심히 거들었다. 음식에 대한 내 요래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그때는 긴긴 겨울이면 김치나 토장이 두되는 반찬이었다. 매년 6씩 썰 겨울나기 김치를 담그는 일은 실로 거사였다. 100여 포기의 배추와 갓, 무, 파, 양배추 등으로 갖가지 김치를 담갔는데 다듬고 씻고 절이고 양념을 무치고 김치움에 저장하는 일까지 모두 엄마 몫이었다. 엄마는 염장을 먼저 해줘야 하는 김치, 고춧가루로 먼저 색을 입혀야 하는 김치, 찰떡궁합인 김치를 일일이 알려줬다. 엄마의 김치는 전맛에 벌써 입이 찡하고 상큼하며 감칠맛이 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바가지를 들고 와서 한 포기만 먹어보자고 비유를 부리는 일도 많았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안금화님의 수기 선막과 정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또한 이름 있었는데 동네 분들은 엄마가 담근 장에서 거기 냄새가 난다고들 했다. 된장국을 끓인 날이면 그 구수한 냄새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를 벌렁거리게 했다. 메주콩을 삶고 밟아서 메주덩이를 만들고 불려서 간장을 뽑고 토장으로 만드는 전반 버거운 과정을 나는 늘 엄마와 함께 했다. 우리 사남매가 모두 시집 장가간 후에도 엄마는 해마다 100근 이상의 메주를 쏘아서 맛있는 토간장 토장을 만들어 떡깎게 나눠줬다.

무더운 여름이면 꺽꺽 먹었던 엄마표 된장오이 냉국을 난 지금도 즐겨 먹는다. 시원하고 구수한 된장오이 냉국 한 그릇을 쭉 마시고 나면 더위가 가뭇없이 가셔지는 것 같다. 엄마와 함께한 오랜 세월에 나는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전통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내가 주부로 된 후에는 책에서 인터넷에서 많은 요리를 배워 우리 집 밥상을 다채롭게 꾸미고 있다.

언젠가 회사 식당 아주머니가 결근해서 나이가 제일 많은 내가 20명 남짓한 동료들에게 온면을 해준 적이 있다. 맞춤하게 삶아낸 국수를 곱게 사리를 틀어 그릇에 담고 고명으로 가늘게 썬 계란지짐을 올리고 거기에다 북고추며 양파, 당근, 배추김치 등 갖가지 채소를 따로따로 볶아 알록달록 색을 맞춰 빙 둘러

얹어줬다. 그런 다음 돼지고기 등심살을 오려 만든 육수를 사르르 부어주고 깨소금을 톡톡 뿌려줘 정성과 손맛을 곁들인 온면을 완성했다. 그날 온면을 먹은 사람들 모두가 맛있다고 야단이었고 심지어 젊은 친구들은 정리상을 들고 와서 조리법을 알려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그날 기분 좋게 온면을 먹은 동료들을 보면서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가 한 김치는 왜 이리 맛있을까요? 자꾸 생각이 나네요. 라며 장가 갔어도 하루가 멀다 하게 집에 오던 오빠. 오빠는 엄마 집에 오면 빨갛게 물든 김치를 밥에 얹어 숟가락이 부러지게 드시곤 했다. 누군가 향수도 실은 고향의 맛을 잊지 못해 생기는 진실한 고백이라고 했다. 어쩜 오빠도 장가는 들었지만 엄마의 손맛이 사무치게 그리웠을 것이다.

요즘 나는 예쁜 손녀가 태어나서 돌봐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도우미나 친정엄마가 한 음식보다 내가 한 음식을 더 선호해서 나는 식모 노릇을 톡톡이 하고 있다. 한정 며느리가 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무엇이나 다 맛있어요 하며 맛있게 먹어주니 힘든 줄 모르고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고민하게 된다.

어떤 일은 버겁고 실증나지만 음식 만드는 일만큼은 언제나 재밌고 즐겁다. 끼니마다 내 손에서 빛깔도 좋고 냄새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이 만들어져 식탁에 올라 식구들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참 뿌듯한 일이다. 언제나 음식은 정성을 들인 만큼 맛도 좋다던 엄마의 말씀을 명기하고 거기에 내 손맛을 더해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만들면서 멋진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

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는 거죠. 과자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네, 멋진 미래를 위해 오늘도 제대로 된 반죽을 해봐야겠습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빚어낼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우리의 미래를 아주 맛있게 빚어봐야겠네요. 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요즘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어디로 피서를 갈까가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흑룡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눈과 얼음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흑룡강은 여름철 피서의 최적지입니다. 이곳의 여름은 끈적끈적하고 숨이 막힐 듯한 무더위가 아닌 숲과 강바람이 어우러져 길러낸 통쾌한 서늘함입니다. 하지만 흑룡강에 피서오는 리오는 결코 시원함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흑룡강의 서늘함은 지리적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의 거대한 생태계가 길러낸 것입니다. 흑룡강성은 2,162만 헥타르의 숲으로 삼림 피봉률이 전국 4위를 차지하며 100여 곳의 국가 삼림공원이 진주처럼 박혀 있습니다. 대서운가령의 원시림 속에는 100년 넘은 나무들이 빼곡하고 숲속에는 고농도의 산소 음이온이 가득합니다. 이춘 대응가령은 우수한 삼림 생태를 바탕으로 여름 건강 휴양 관광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국 총량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514만 헥타르의 천연습지가 자리 잡아 철새 이동의 중요한 기착지가 되고 있으며 2,981m의 국경선을 따라 흑룡강, 우수리강 두 개의 국경강이 힘차게 흐릅니다. 흥계호, 경박호, 오대련지 등 중대형 호수와 642여 곳의 자연늪지가 별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저녁 여름 평균 기온은 대부분 20도 내외로 낮에는 답답하지 않고 밤에는 서늘해 이불을 덮고 자야 할 정도입니다. 국경성인 흑룡강성은 2,981km에 달하는 긴 국경선을 끼고 있어 중국 최대의 국경강과 호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부 룡강 삼협 국경강 유람은 국경 소도시 학강의 특색 문화관광 로선입니다. 화하의 동극 무원으로 가면 특별한 의미의 여름 일출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감옥사의 무원은 중국 대륙의 최동단으로 국내 대부분의 도시가 아직 깊은 밤에 빠져 있을 때 해가 강물의 안개를 뚫고 동극 광장에서 서서히 떠오릅니다. 신주의 북극 마카로 가면 북극 마을에서 인생의 북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만나면 보기 드문 어로의 장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흑룡강성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계절을 거스르는 눈놀이입니다. 빙설대색의 몽환빙설관은 사계절 운영되며 만남, 하얼빈, 얼음 공연은 계속 이어지고 실내 스키장은 사계절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축제와 대회는 여름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할빈 제24회 국제 맥주 축제, 치치알 바베큐 축제가 잇따라 열려 맥주 향과 고기 향이 밤바람에 휩싸여 가장 정겨운 인정미를 선사합니다. 흑룡강의 여름은 아름다운 산과 물뿐만 아니라 활기 넘치는 동물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빈 극지 공원에서는 귀엽고 통통한 북극곰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귀여운 모습의 펭귄을 만날 수 있으며 물개와 바다 코끼리의 수상 공연은 늘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동북 호리몬에서 관광차 너머로 무리 지은 동북 호랑이를 마주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루미가 흰 날개를 저으며 갈대밭에서 춤을 추는 치치알 자롱 생태 관광지, 다람쥐가 발밑을 뛰어다니고 사슴이 여유롭게 풀을 뜯는 이춘, 순록이 느긋하게 자작나무 숲사이를 거니는 대행가령 어원크족부락에서는 자연 생태계 야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피서 관광의 새로운 코스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성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인 시원한 기후를 우세로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가동하며 10개 분야 40여 가지 개선 조치를 통해 로선 상품 현장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삼림, 강, 습지, 호수 등 청량 자원을 연계한 할빈의 여름, 국경 도시 기행, 피서, 료양 등 10대 테마 로선을 선보이게 됩니다.
할빈에서는 국제 맥주 축제와 매혹적인 할빈의 여름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할빈 대경 GTR 공업 수학 여행 코스에서는 산업 탐방을 진행하며 G331 국경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면 동극 무원과 북극 마카의 이국적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춘 원시림의 힐링, 흑하 오대련제 광천 요양, 수분화 호림의 특색 소도시 탐방까지 장기 여행과 단기 휴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대전은 양국 4개 성주 6개 도시가 함께하고 두 도시 6개 성예술공연이 국경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 할빈 개서 경기장에서는 스포츠를 따라 여행하는 열풍이 이어지며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제4회 가을 연극 관광 시즌 등 300여 개 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한편 10대 감독 보호 관광 캠페인과 10대 업종 성실 자율 협약을 강화하고 긍정 부정 리스트와 블랙 화이트 명단을 공개하며 강제 소비 문제를 집중 단속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극의 얼음 도시 할빈은 시원한 여름을 맞아 세계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구에 위치한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년 역사 문화거리는 건축 박물관이라는 독특한 매력과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이 묻어나는 몰입형 체험을 통해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라는 피서지 정의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옛 추억을 담은 분위기와는 달리 이 거리는 독특한 건축 변주곡을 선보이며 100년 역사의 무게감과 현대 트렌드 문화를 완벽하게 융합해 얼음 도시의 문화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우가를 거닐다 보면 1923년에 건설한 절충주의 양식의 옛 건물인 동영덕 여관 예터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정교한 벽돌 조각과 로마식 기둥, 아치형 문과 창문을 갖춘 이 100년 역사 건물은 현재 화려하게 단장됐습니다. 춤추는 듯한 음표, 생동감 넘치는 악보, 그리고 상징적인 햄버거 모양의 예술적 드럼이 건물 외벽에 조화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녹색이 회색 계열의 벽돌 벽면과 강렬한 시각적 대조를 이루며 옛 건물의 복고풍 질감을 살리면서 젊음과 트렌디한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할빈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는 중서학벽 신구공생이라는 독특한 자세로 이 도시가 동방 모스크바에서 창의의 도시로 변모해온 시대적 변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할빈의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새로운 명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름철 할빈을 선택한 이유로 시원한 기후와 독특한 역사적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여름철 할빈은 겨울 한계절만 아름다운 도시라는 락인을 점차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태양도의 캠핑장에서부터 볼가장원의 러시아 풍정에 이르고 또 주황대가의 빵 모양 돌길에서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의 조각기둥에 이르기까지 할빈은 시원한 기후와 유럽식 풍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전한 피서 레저 산업사슬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80번째 시간입니다. 넷째 할아버지는 성이 나서 어머니를 꾸중했다.
1: 아니, 고까지 니를 가지고 아이를 때려? 이 어수선한 세월에 이불 한 채가 뭐라고?
2: 그래요, 아주머니. 누구의 물건인들 이러지지 않았겠어요. 아주머니 집 이불도 떨구지 않았나요? 이건 그리 좋은 이불도 아니구만요. 마찬가지예요.
1: 그래.
3: 수연애미, 애를 욕하지 마오. 수다같이 착한 애를 왜 때리겠소? 이거 어서 불 사기라고.
1: 그만 두라고.
0: 사람들은 어머니를 말리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도 귀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몹시 괴로웠다. 어쨌든 간 자기의 아이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수자는 흑흑 흐느꼈다. 그는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는 울음을 그치고 그들을 향해 말했다.
4: 여러분 말씀은 옳지 않아요. 제가 정말 남의 물건을 가졌다면 엄마가 날 때려 마땅하죠. 그러나 어머니...
0: 수자는 말하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어안이 봉봉하여 딸을 바라보며 말을 못했다.
4: 어머니는 똑똑히 물어보지도 않고 때려요.
0: 수자는 흐느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4: 우리 집 것도 흰 것이고 이것도 흰 것이 아니나요? 그리고 또 내가 짐을 잃어버린 그곳에 있었어요. 난 급히 짐을 집어들고 왔다가 쏙 뒤에야 우리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다시 돌아가 보았으나 우리 것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버짐을 풀어보니까 우리 이불보다 더 낡았더군요. 그래서 가져
5: 아이고, 수자야.
0: 어머니는 가슴이 쓰렸다. 그는 수자를 품속에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하자네가 팥배 나무와 솔가지들을 끌어다가 어머니네 식구들에게 눈바람을 막아주었다. 그들은 솔가지로 눈을 말끔히 쓸어내고 그 위에 마른 풀을 끌어다 깐 다음 온 집안 식구가 모여 앉아 몸을 녹였다. 밤마다 막내 아들 덕견이를 데리고 자던 어머니는 이번에는 수자를 곁에 끌어당겨 꼭 껴안고 가슴 아파서 말했다.
5: 얘야, 엄마가 널 잘못 데렸구나. 되게 아팠지?
4: 어머니, 아프지 않아요.

0: 그때 저는 너무 억울해서 울었죠.
1: 우리 딸 착하기도 해라.
2: 어머니는 벌써 철이 다 든 딸의 말에 가슴이 짜릿해 났다.
1: 넌 엄마가 널 몇 번이나 때렸는지 아니?
0: 없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때린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 이번도 때린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절 한 번도 때리지 않았어요.
1: 귀여운 애구나.
2: 어머니는 먼 곳에 흰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다.
1: 수자야, 예민은 너희들 형제를 아까워서 때려보지 못했단다. 너희들도 말을 잘 들었지? 말을 듣지 않으면야 내가 해종일 욕하고 때려도 쓸데가 없지. 근데 수자야, 방금 엄마는 정말 성이 났댔다. 너도 알잖아. 엄마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걸. 아무리 자그마한 일이라도 말이다. 얘야, 엄마 말을 명심해라. 언제든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 나쁜 일은 조금이라도 하면 안 돼.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단다. 알겠냐?
0: 알아요, 어머니. 전 꼭 어머니처럼 되겠어요.
2: 동력히 푸름푸름 밝아왔다. 그러나 음침한 산속은 아직도 몹시 어두웠다. 흉악한 적들은 그 어느 마을에서나 헛물만 켰다.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놈들은 굶주린 승냥님 마냥 더욱 흉악무도하게 날뛰며 가는 곳마다에서 마을을 불태워버렸다. 짙은 연기가 넓은 광야를 뒤덮으며 겨울해를 가리워버렸다. 놈들은 미처 피하지 못한 환자와 로인 아이들을 몽땅 불더미에 쳐넣어 책가루로 만들었다. 처참한 비명소리에 하늘 땅이 뒤흔들렸다. 어느 날 저녁 드디어 놈들은 왕관장에 덮쳐들었다. 네 거리에는 지푸로 만든 호수아비가 세워져 있었다. 호수아비의 머리에는 일장기를 그려붙인 단지가 씌워져 있었다. 몸에도 나는 강도놈 이제 곧 돼진다라고 흰 종이에 목으로 쓴 것이 붙어있었다. 외놈 사병들은 그것을 보고 곧 장교놈에게 보고하였다. 외놈 중대장은 말에서 내려 누나를 불아리며 통역관 놈에게 물었다. 놈들이 우르르 멀쳐들어 호수아비를 에워쌌다. 그것은 마치 어리광대의 구경이라도 하는 듯하였다. 키 작은 놈은 발꿈치를 축혀들며 목을 빼들었고 뒤에선 놈들은 무엇인가를 알려고 앞으로 마구 밀고 나왔다. 통역관이 글자 뜻을 알려주자 화가 꼭두까지 치민 중대장 놈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상판에 수염을 고추 세웠다. 그놈은 박아야로 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징박은 구두발로 호수아비를 힘껏 걷어찼다. 순간 꽝꽝꽝 하고 흙과 눈이 날아올랐다. 외놈들은 자욱한 연기 속에 무리로 쓰러졌다. 이것은 민병들이 술을 쓴 것이었다. 수자와 옥자가 호수아비를 만들고 그를 쏘놓았다. 민병들은 그 밑에 지뢰를

를 세게 묻고 도화선을 모두 호수 앞에다 연결하여 건드리기만 하여도 지뢰가 터지게끔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놈들은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걸음마다 부들부들 떨었다. 외놈들은 어느 집에 가서도 괴력은 놈을 먼저 몰아넣었다. 어떤 집에는 문 뒤에 수류탄이 걸려있었고 어떤 집에는 아궁이에 지뢰가 묻혀있어 문을 열어도 꽝 터지고 불을 지펴도 쿵 터졌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놈들은 겨우 자리를 잡았다. 괴력은 중대장 왕죽은 어깨가 축 처졌다. 이번에 돌아와서 한 사람도 잡지 못하고 아무런 물건도 찾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 사람들만 수태 죽이고 일본군 중대장마저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대대장 다츠부미는 그를 불러다 된 욕을 퍼붓고 나서는 심심풀이하게 고운 처녀를 하나 끌어오라고 명령하였다. 머릿속에 사무라이 정신이 꽉 들어찬 외놈 대대장은 평소에는 언제나 인도요 신이요 부르짖으며 제가 천황의 자손 일본 군인의 모범적인 화신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실로 그랬다. 다츠부미 대대장 놈은 참으로 일본군의 전형이었다. 그는 중국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언제나 세계에서 으뜸간다고 일컫는 일본 군도를 서너 개나 갈아대어야만 손을 뗐다. 그것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탓으로 칼날이 더운 피에 무디어 버리기 때문이었다. 이놈은 또한 소문난 색광이었다. 언젠가 젊은 여자를 붙들지 못한 이놈은 쉰 넘은 로파를 끌어다가 제 야욕을 채운 적도 있었다. 왕죽은 화가 잔뜩 나서 괴력은 몇 놈을 이끌고 집집을 돌아치며 수색하였으나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공강자의 지문 앞에 이른 그는

0: 보고 희죽거리며 아른치하였다.
1: 큰 도련님이 돌아왔구만요. 아이고, 참 눈 빠지게 기다렸으다. 우리 강자가 저 뭘 보내지 않았어요?
2: 내긴 뭘 보내? 그도 왔어.
0: 왕죽은 좋다는 기색으로 툭 쏘아붙이며 삼각눈을 부릅뜨고 온 집안을 두리번거렸다. 로친네는 그의 흉측한 기색에 겁이 더럭 났으나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자 돈 욕심이 울컥 치밀어 금덩이라도 끌어안은 듯이 기뻐하였다.
1: 아니, 걔가 왔어? 어, 도련님, 우리 집 강자가 어디 있어?
0: 왕죽놈은 로친네가 늘어놓는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뒤돌아 나가려다 서너 살 난 남자애가 엄마를 찾아 울며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멈칫하더니 뒤따라 들어갔다. 공강자의 아내가 눈에 띄었다. 왕죽은 숨을 후 내쉬며 생각했다.
2: 여기 그닥 밉게 생기지 않았으니 그러다 바쳐야지. 우리 집에 좀 가자. 일이 있으니.
0: 왕죽은 냉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그 여자는 아이를 꼭 껴안고 공포에 질려 대답하였다.
3: 아니, 저 안 가요. 안 가겠어요.
2: 왜 안 가? 가면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누구도 널 잡아먹지 않아.
0: 왕죽놈은 이렇게 말하며 공강자 아내를 끌어당기려고 하였다.
3: 아니, 네? 쏙 물러가요.
2: 제기랄. 좋게 말할 땐 듣지 않고. 여봐라.
0: 왕죽은 구두루에 뛰어올라 아이를 덥석 잡아 그의 품에서 뺏어내고는 옷자락을 틀어지고 그를 구두루에서 끌어내렸다. 괴력은 몇 놈이 달려들어 공강자 아내의 팔을 비틀고 밖으로 또 밀었다. 공강자의 아내는 미친 듯이 물고 뜯으며 소리 질렀다. 로친네도 달려들어 무릎을 꿇고 왕죽의 발목을 부둥켜 안았다. 그는 울며 애걸하였다.
1: 아유, 큰 도련님, 이 늙은 건 낯을 봐서도 그 애를 용서해 주시오.
2: 사람이 걔야.
0: 왕죽은 로친네를 차버리고 괴뢰군들과 함께 공강자의 아내를 끌고 나아갔다. 놈들이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붓는 공강자의 아내를 끌고 골목을 나서려던 때였다.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한 무리 쓰러왔다. 맨 앞에 선 사람이 다름 아닌 운수대와 함께 마을에 들어선 공강자였다. 공강자는 제 여편네를 잡아가는 걸 보자 대번에 괴력은 놈의 따귀를 때리며 욕하였다.
4: 이 자식이 사사간을 처먹었나? 감히 나를 업신여겨?
5: 네가 어떻다는 거야?
0: 왕죽이 기세 사납게 앞으로 나섰다.
4: 좋다, 왕조.
0: 공강자는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 몸을 와들와들 떨더니 불쑥 권총을 뽑아들었다. 왕죽도 손에 총을 빼들고 악착스레 그를 노려보며 총구를 겨누었다. 괴뢰군 놈들은 겁에 질려 목석처럼 굳어져 버렸다. 땅바닥에 쓰러진 공강자의 아내는 울음소리에 목구멍이 꺽꺽 막혀 낯이 새하얗게 질렸다. 코를 쿡 찌르는 분향기와 함께 열안한 옷차림을 한 옥진이가 나타났다. 그는 아양을 떨며 그들을 돌아보더니 새된 소리를 질렀다.
6: 아니, 어머, 당신들은 뭐라고 했어요? 정부림을 할 테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어서 정을 걷어요.
4: 네 놈은 일도 없는 녀석이야. 이건 누군 뭘로 알고?
2: 대대장이 녀사를 끌어오라 했어. 나 왕죽을 그 따윈 여자는

0: 왜 눈으로도 보지 않아?
1: 그 일 때문이에요.
2: 옥진이는 숨을 호흡내쉬며 경멸의 찬 눈길로 공강자의 아내를 흘깃거렸다.
1: 메스꺼워.
2: 로친네가 울며 불며 달려와서 흐느끼며 며느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공강자는 온몸에 경련이 일었다. 옥진은 다시 악착스런 상판을 지우며 왕죽에게 물었다.
1: 이봐요. 수연이네 집 식구들을 잡았어요?
0: 아이, 그림자도 못 봤다.
2: 왕죽은 기가 죽어 대답하였다.
1: 그 늙은 물건짝도 못 잡았나요?
0: 그 늑다리가 있었으면 좋지.
1: 그저 그런 재간밖에 없다니까요.
2: 옥진이는 랭소를 지었다.
1: 됐어요. 눈꽃만한 일로 성내지 말자요. 다 제 편인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꽁해했을 필요가 있어요? 가자요. 오빠, 저와 함께 우리 집을 보러 가자요.
2: 공강자는 그들의 뒷그림자를 바라보며 침을 탁 뱉었다. 그가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그의 몸에 매달리며 흐느끼었다.
3: 저는 달아나를 했으나 어머니가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외놈에게 욕을 당할 뻔했어요.
2: 드라마 숨바귀꽃 8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포도 아라리 연구로 가는 한여름인데요. 많은 이들이 한여름의 더위도 잊은 채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하면서 뜨거움을 열정으로 팽팽히 불어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바로 성공으로 불타고 있는데요. 성공을 위해서는 경험, 노력, 끈기 등 여러 면의 요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무더위를 거뜬히 이겨내면서 여름 인생에 또 다른 추억을 쌓아볼 만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흥겨운 멜로디에 맞춰 한여름의 무더위를 웃음과 열정으로 승화시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따뜻한 지향점을 찾아보면서 노래 고향길을 감상합시다.

0: 광주시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2: 명전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럼 장춘시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2: 네,

0: 온갖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 오, 그래요. 꽤 흘렀네요. 네. 그럼 이 여청하마당 프로를 빌어서 어떤 노래 여청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0: 네, 친구들과 헤어진 지도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예, 여기 장촌에 있으면서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0: 네, 친구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0: 무더운 여름철에는 해도 길고 일도 많아서 우리는 쉴틈 없이 불망이 보냅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그리웠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시원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현재를 즐기기보다는 다가올 날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연기씨 김철훈 씨는 올여름에는 꼭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철훈 씨는 가족과 함께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면서 소풍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럼 김철훈 씨네 가족의 오붓한 가족 여행을 바라면서 요청한 소풍 부족 문제를 보내드립니다.
1: 봅니다,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2: 서풍입니까? 남풍입니까?
1: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닙니다.
3: 그럼 북풍이 분다 이거겠지?
1: 아이고, 북풍도 아니라고.
2: 아, 그럼 동풍이겠죠?
1: 예, 그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 받침 하나가 틀렸습니다. 예.
3: 아니, 여보게. 어? 그럼 도풍이 분다 이거겠구만.
1: 아니야.
2: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3: 아, 도대체
1: 무슨 풍이냐?
2: 네.
1: 돈풍이 붑니다, 돈풍.
2: 네, 시간 경제니까 물론이지요.
1: 예. 자, 그런데 요즘 네. 그 참 이상하게도 네.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마른 알돈을 볼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2: 뭐라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마른 알돈을 보는 바람이라고요?
1: 예.
2: 이 선생님, 그거 좀 저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1: 예, 선생님.
2: 목돈을 좀 벌어보자고.
1: 아, 이거 그렇습니까?
2: 네네네.
3: 아, 여보게. 네. 그 방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1: 진짜요?
3: 아, 그럼 내가 돈을 내지.
2: 네.
1: 진짜냐? 그럼 똑바로 들어보라고.
2: 네.
1: 어떻게 마른 알돈을 버느냐?
3: 어떻게 버느냐?
1: 해마다 잔치라고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쉬는 거냐?
3: 아니, 어떻게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쉴 수 있나?
1: 왜 못 쉬?
2: 어떻게 쉬는데요? 어?
1: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3: 아이, 뭐라고. 세상에 그런 바람도 있나?
1: 아, 있지 않고. 자, 그럼 다른 쪽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세상 한번 좀 연극을 놀아볼까?
3: 거기 좋겠군.
2: 그게 좋지 않나?
3: 아, 끝까지.
2: 정말 이거 기막히 못 살겠다. 아, 오늘 무슨 일 장마다 보러 나가서 반갑지 않은 사학교 동사 만나가지고 허구 무채 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가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리 뒤져야 하는지. 아, 그리고 저 남자들 앞에서 해반죽끓이며 연애를 어찌 일찍이 시작하는지. 필요하기 바쁘게 시집 갔다던 게 글쎄. 아, 내일 모레 또 굳이 딸이 잔치를 한다지 않을까. 기래가 가 20살이 시집 갔지. 가 딸이 또 20살이. 그건 말고 딸이 이런 거 어쩌라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니? 아, 내일모레 나그네 다니 김처자니 아이 딸이 잔치라는 데서 아, 나그네로서 시내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다니라는 건 공자를 제때 밟고 가는가 싸가하면 자꾸 시기지. 아, 모르겠다 이게 될 때가 내가
3: 대세요.
2: 연기니
3: 있는가 집에
2: 누구신가?
3: 아이고야 있구만. 야 있구만 이거. 예. 반갑소 반갑소.
2: 오랜만이다. 예.
3: 야 정말 오래간만이요.
2: 예.
3: 오래간만이요.
2: 예. 아, 어디다.
3: 아이, 그런데 어차피 집이 이렇게 썰렁한가? 어? 어, 집에 나가네.
2: 저기, 농촌에 갔습니다.
3: 농촌에?
2: 예.
3: 아, 거길 어찌라고요?
2: 저, 씨아가 시켰습니다.
3: 이제 말까나 이 집에서 대학을 제대로 하는구만, 야?
2: 대학 뭐 어찌겠습니까? 집에서 공박 잡술 수는 없고.
3: 얼쏘얼쏘얼쏘.
2: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야, 내사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냅니지.
2: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잔치를 하게 됐어.
2: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4: 아이, 네 한다는 말이지.
3: 야.
2: 몇 번째입니까?
3: 야, 아야 그것도 둘째로 물어보지 잘 생각 안 해. 가만 있자. 하나, 둘, 셋.
4: 아,
3: 어? 다섯 번째?
2: 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기 상감과 과부 상감과.
3: 야.
4: 아이고 세기상 가르치지 어떻게 과부상 가르치는 게
2: 4살짜리니까.
4: 아니야 그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생기는 몇 달 좀 늦더구만.
2: 그러니까 어, 천수라는 게 영필라.
4: 아니야
3: 그래서 나는 야 이 잔체라는 게 그래서 아차차하게 하지 말자.

0: 내부장이래. 나는 우편 배달부였어. 그냥 나중에 피신 보내기 잘했지. 나중에 아예 없나 봐 해가지고.
1: 대부분 뭐니뭐니 해야 되거든. 지집 구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그래서 저기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 게 이 1년은 마찰이다. 2년 마찰이. 그래서 어찌나지 집 생각나는지 이렇게 우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나를 봤다고 저 대단히 좋아할 겐다. 그럼 내가 또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가족 딱 살봐서 그저 그 높다 산 얼굴자 뽀뽀르거든. 당신은 저...
0: 아유, 그래, 말 먹지 말란다. 야, 좀... 나 당신 노래하면 말 아예 먹지 못해. 빨리 말없어. 빨리! 어째 왔는가?
1: 아, 내 노래로 내 말을...
0: 야, 하지 말고 빨리 노래하라. 어째 왔는가?
1: 어째 왔는가? 안전하서나 다 당신 생각 작게나 다 당신 생각 당신 보고 싶어 주말은 좋은 다 당신의 때때때
0: 이러지 말고 해. 망한데 가서 어디 가서 이틀이나 사흘에서 있다 없어.
1: 아이씨 빨리 집에 들어가 좀.
0: 딱 이틀이나 사흘만 있다 없어.
1: 아니 어제 자꾸만 사람 도금에 있는 겁니다.
0: 내리 머리 김천산에 딸이 장질해서 피신 보냈대. 이렇게 날짜마자 어떻게 하면 또 빨리 피신하란대.
1: 아니 누가 너 오기 싶어서 왔는가?
0: 그래.
1: 난 어제 제수 없이 김과가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0: 아 뭐 하나 거기 왔었더니.
1: 거기는 낚시질로 왔더니.
0: 어 난 어떻게.
1: 아 그래 난 나를 보지 마. 아들은 뭐 제 하늘이보다 더 반가밤에 변하지 잔치에서 참가해야 된다며 몇십 번 강조를 하더란 말이야.
0: 이거 아이 되는 건 둘러 먼저 안님이 깬다고. 아 그래 거기는 당신이 뭐 하나 나갔어도 뭐.
1: 아니 뭐 하나 나가서 구천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먹게 나갔겠지.
0: 잡수는 대로 한번 저놈이 뿔리해서 이제 정말. 아 그 나서 나가니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가.
1: 아이 빨리 가자.
0: 아이 글쎄 그러면 말하게 저작
1: 아이 아이 저거 여기 아 잠깐만
0: 소리를 제 친구 동네 친구
1: 무슨 일이야 저 간호관이 무슨 우리 집에 왔다 갔지?
0: 귀신 얽힌 얼구만 야 그거 어떻게 하면
1: 무슨 일이야 왔다 갔지? 말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왔다 갔지?
0: 어제 나는 벌거벌게 남이란데 남자 왔다 갔어
1: 어떤 남자 왔다 어떤데? 어?
0: 성광남
1: 뭐? 성광남이?
0: 예
1: 이야 얘 이런 말이 이래 그 거분 여자 봐봐 뭐 어둠 샤샤샤샤 말았다 나 아직도 말 나오고 우리 집에 왔다 갔지 강 여든 말 나오고 왔다 갔지?
0: 제발 이서 갔었던
1: 뭐저저저저 멀리서 왔다고
0: 아니 멀리니까 이 남자 정말 생각하는 거 봐라 정말
1: 그래 그 새끼는 말아 보러 가는 거 뭐 말아
0: 잔치를 한다고
1: 뭐 그 집단이
0: 광남이
1: 뭐 너 또?
0: 예
1: 야 이러면 완전히 뭐 각시를 바꾸는 게 뭐 아 또 똥꼬네 바꾸듯이 하니까
0: 그랬던 생각 손을 흔들기 다섯 번 해라
1: 아니 그러다 다른 말은 없었죠
0: 아 없었죠 그 무슨 말이 이 남자 생각하는
2: 거 어머니 집이 어른가 장모님이
1: 두배에서 돌아오고 말했어 뭐 그 집안에 사람 있어
2: 야 이게 텄다 말이야 야
3: 야 이게 네 말이 옳구나 이게 더구나
2: 야 이게 오래간만이다
1: 어, 야 누구든가
2: 야 이게 야르바래 이게 야 69년도 장일의 집처 영호
1: 아야 야 이제 마셔 옳구나 야 오래간만이다
2: 별일세가
1: 어이, 인천아, 이 사람이야 내 이전에 집처 같이 내려갔던
4: 안녕하십니까
2: 야야야 여기 와
4: 뭐지?
2: 야,
4: 왜?
2: 너는 야 지금도 저 여자를 데리고 사니?
1: 어 그래 나는 완공하다
2: 반갑다 반갑다
1: 어디 무슨 일?
2: 아 내일이 우리야 첫돌 생일이다
1: 아야 네 범인은 나의 얼굴이래 이제 아주 첫돌 시신
2: 아 그렇지 그렇지 니 정말 모르겠구나 내 자작년에 잔치를 다시 했네라
1: 어?
0: 정말 소원 딱 구름이 터지겠네
1: 예예 예. 자 그런데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네. 그 좀 돌 좀 보러 보자고 하다가 네. 그만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요
2: 아 어떻게 말
1: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
2: 좋지 네.
1: 그렇게 합시다
0: 이거봐 없어
1: 어때?
0: 내 사이에야 했음도
1: 아, 내 20상 띵했다, 20상.
0: 사람 그렇게 많이 썼는데?
1: 아이고, 내 우리 집이 그 명함장 있는 거야.

0: 몸땅 그대로 정서가 다 붙여버렸는데.
1: 글쎄 손님 그렇게 많이 오는가?
0: 아, 내가 260, 260표라고 그래.
1: 그래.
0: 한 200명 오겠지.
1: 그러니까 나 한사에 얼마짜리야?
0: 250원짜리 뜨겠다.
1: 그러니까 1, 2, 2, 한 사람 100원씩가
0: 그래.
1: 2만 원이야.
0: 그렇지. 그리고 얘하고 술값하고 진짜 가서 다 코에 대지 뭐.
1: 그래 뭐.
0: 만 원 장담 벌지?
1: 그게 떨어진단 말이야. 꼬리 좋다. 무서워게 내 자꾸 또 보고.
0: 그래서 내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아직 내 찾아본다고.
1: 오, 오 야.
0: 여기 있구나.
1: 그만하면 되지 무슨.
0: 유병거리야. 어디 유명무라고 모르는가?
1: 누기
0: 그 독창배우 있죠? 남자 잘생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 노래 잘 부른다 이게 하이 독도이쇼 독도이쇼 하이 헤이
1: 아! 오! 안간다구만! 그 수천에 생긴 사람이야!
0: 그래 그래 그래 오,
1: 이 사람이 형 잘생겼지?
0: 아, 야야 잘생겼다
1: 오, 어째 그리 잘생겼을까? 나는 이 사람 너무 돌아서야겠다
0: 아이 이제 갑자기 왜 부실해져니?
1: 난 그 사람 옆에 앉겠다 오늘. 아이 아침에 내 부자 고백한 게 이제 무슨?
0: 왜? 저 유병걸 선생입니까?
1: 있구나.
0: 어제 모르겠습니까? 아 저번에 그 낚시질 갔을 때 내 그 홍총 두 마리 줬지 그 뭐입니까? 아 예예. 예. 저 무슨 일인가 하게 되면은 저 오늘 내가 좀 귀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딘가 되면 예, 생일 청사 이치입니다. 예,
1: 5시.
0: 예, 저 5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오겠다,
0: 오겠다. 이리와요. 말해!
1: 아.
0: 공산당이 어디 있었고? 뭐지?
1: 그 아바를 어떻게 알길래? 아,
0: 전번에 내 길을 가다가 신분증 하나 주셨단 말이오.
1: 그래 이제.
0: 그 아바 신분증 아니겠어?
1: 그랬었던
0: 그래 주셨다고 야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전화하라면서 알려주더라고.
1: 그 아바 명하게 생겼지.
0: 아, 그래.
1: 그 머리를 딱딱딱 재봤으면 좋겠다.
0: 왜? 저 이영구야 봐니까?
1: 있었는데?
0: 아 예. 어제 아,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그 신분증 주셔가지고 아버님께 드렸지 그 뭡니까?
1: 누구의 대기?
0: 아 예. 예 저 무슨 인간이 되면 오늘 내 생일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1: 이야 난 그 아버님 꼭 보자 했는데 장소를 알려야지 그 어떻게 온도?
0: 아야. 온돌이라.
1: 이거 이름 개코 같았다. 무슨 이름? 한쪽인도 저쪽인도.
0: 아, 전번에 우리 집에 가서 온돌 소리하던 나그네 말이 온돌 소리.
1: 그 사람 어떻게 이런데 온돌.
0: 아, 그 사람 전번에 그럴 때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 전화하면서 내 전화번호 적어주더란 말이야.
1: 그거는 그런 일감이 있으면 제게 전화해달란 게지.
0: 어?
1: 이 뭐저리야.
2: 아야 생일을 축하한다.
0: 예, 예. 아 바쁘시네 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2: 아 일단 와야지.
0: 예예예.
2: 야야.
0: 저
2: 아 이게 어째 이렇게
1: 예?
2: 내 지네 일찍에 왔쟁가?
0: 아 이제 곧 올겠다.
1: 예.
0: 아, 자 야, 야. 먼저 자리 모실게요.
1: 예 저기 들어.
2: 야 그래.
1: 지금 저 어사이 쿠쿠마 거기 앉아.
2: 야야 그래지.
1: 술은 다 탈에 말소.
2: 그래서
1: 책이랑 먼저 잡수 없어. 내 잡수라 했어.
0: 예. 내 전화 지금 전부 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1: 그나저나 이거 봐라 6시 다 되는데 어째 손님이 아예 오는데
0: 글쎄 6시 시간 다 되는데 어째 오는 거야
1: 이거 그래 내 손님이 오는 거 보면 사이에야 하잔데 내 말 아이 듣던 게
0: 좀 가만히 생각 좀 손 잡고 그래
1: 이거 뭐야 어째
2: 일로와
0: 아이고
1: 어째 벌써 나온다
2: 오늘 이 삼만 먹고 체력군
3: 말이야. 예, 술 한잔 짜는 게 걸리셔가지고.
2: 에이, 괜찮다.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3: 예, 예,
4: 그렇습니다.
2: 잘 가시오. 예, 예.
3: 명심하셔, 명심하셔.
2: 예, 예. 그래, 예.
1: 내 말 알고 죽겠니? 그나저나 간에 체질 몰매를 내놓았었던.
3: 어디 당신 아이줄때?
1: 아, 당신 아이줄 돈도.
3: 아, 나도 당신 받아낸 게 가지고 돈을 오고 내가 당신은 태워버렸지.
1: 아,
2: 요예.
1: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겠네.
3: 예, 도박질 냈습니다.
2: 정말 참새 방앗간을 지났던 그래.
1: 네,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사람마다 잔치는 적게 하고.
1: 네, 생일은 적당하게 세고.
2: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적게 주자, 이것이 뭡니까?
3: 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5: 영정시 지신진 신화 2촌에 거주하는 조영숙 씨가 보내온 편지 사연입니다. 편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영숙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건강 상황이 나빠져 몸도 가눌 수 없는 형편이어 대대 부녀수님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부녀수님이 인침 달려와서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녀수님은 또 남편과 함께 저의 집에 석탄도 사주었습니다. 그 외에 저의 집 굴뚝이 넘어졌을 때도 정병삼, 허충근, 최창식, 왕류빠 등 분들의 도움으로 제때 해결되었습니다. 이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서 오늘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네, 그럼 조영숙 씨네 가정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요청한 노래 물수제비 뜬다를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돼주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낙입니다. 화룡시 문화가의 허봉춘 씨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걸어온 지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항상 아내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살뜰한 정성과 따스한 마음에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면서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이 지금처럼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노래 샘물골 전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여름이 되니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불향기, 나무와 꽃들의 어우러짐, 시원한 바람, 하여튼 여름은 아름다움으로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여름의 열정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와 호르몬을 생성시켜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자연과의 소통 시간을 가지고 정신도 마음도 맑게 정화해 봅시다. 네, 그럼 그 뒤로 내 사랑 장백산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쇼 인위에 开始今天的节目。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조국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강, 호수, 저수지로 물놀이를 떠나는 여름방학 휴가철. 바로 어린이들의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시원한 물놀이, 안전수칙 체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시다.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의 인솔하에 물놀이를 가야 합니다.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지 말고 안전시설과 구조요원이 있는 곳에서 수영하기로 합니다. 수영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하며 수심을 모르는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123-45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원한 여름을 내기 위한 여름방학 물놀이 안전수칙을 꼭 명심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잘 다듬어지고 신경 써서 준비되면 그 말이 더 잘 전달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에서 기름칠은 물건이나 기계의 부드러움이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름을 바르는 것과 비유적으로 사람의 말이나 표현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거칠지 않고 적절하게 다듬어지고 표현이 부드러우면 그 말이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 간의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말의 전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말의 방식이나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말은 듣는 이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옛날 특정한 직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사용했던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옛날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던 시절 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며 상인들의 목소리나 물건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들은 그들의 목소리와 말투를 다듬어야만 효과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물건을 팔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고집스럽게 제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인들은 같은 상품을 팔 때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접근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세심하게 다듬고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된 말투로 다가가는 상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상업적인 성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상인들은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후에 널리 퍼져 오늘날의 속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속담의 본래 의미는 상업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속담은 사람 간의 소통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더 신중하고 다듬어진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속담으로 변형되었고,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에서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의 태도와 표현 방식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말의 방식이 거칠고 공격적일 경우 상대방은 쉽게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조리 있는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처럼 사람 간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말이 너무 날카롭거나 강압적이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말은 단순히 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0: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하는 태도입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말은 소통의 기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다듬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칠한 말이라는 표현은 말의 부드러움과 세련됨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이 부드럽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말은 그 자체로 신뢰감을 주고 상대방이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부드러움만 강조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정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성 없는 부드러운 말은 결국 사람들에게 빈말처럼 들리거나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말 속에 진정성과 신뢰를 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부드러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속담이 말하는 핵심은 결국 말이 부드럽고 기름칠처럼 매끄러울수록 그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부드럽고 매끄럽게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담아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상황에 맞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말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하는 것은 대화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 대화를 할 때 혹은 고객과 소통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친근한 말투나 비격식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딱딱하고 공식적인 말투도 대화의 분위기를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말은 대화를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름칠한 말은 기계적인 말이 아니라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적절하게 다듬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을 다듬고 상대방이나 상황에 맞춰 말을 선택하는 능력은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 간의 소통에서 말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부드럽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말, 진정성이 담긴 말,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중요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항상 기름칠한 말처럼 부드럽고 세련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소통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는 현대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로 신체적인 장애나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이 분야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를 주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의 첫 번째 부분은 물리치료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물리치료는 다양한 물리적 기법을 통해 신체의 기능 회복과 통증 완화를 목표로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주요 목표는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며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물리치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치료적 기법들을 포함합니다. 운동요법, 열냉치료, 전기자극, 마사지, 수치료 등 이들 각각의 기법은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춰 선택적으로 사용됩니다. 물리치료의 핵심 원리는 신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즉, 물리치료는 몸이 회복하는 자연적인 과정을 촉진시키고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를 개선하는 운동을 통해 환자가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통증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환자가 일상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물리치료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예방적 접근입니다. 물리치료는 단순히 치료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인 목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체중이나 불균형한 자세가 관절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해 이를 교정하고 바른 자세와 균형 잡힌 운동을 유지하게 돕는 것입니다. 물리치료는 개인의 상태에 맞춰 매우 개인화된 치료 방법을 제공합니다. 각 환자의 신체 상태와 질병의 특성, 나이, 체력 수준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지므로 환자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요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스포츠 활동 중 부상을 당한 환자의 치료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요통을 가진 환자에게는 근육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을 중심으로 한 치료가 필요하고 스포츠 부상 환자에게는 빠른 회복을 위한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요법은 물리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후 적합한 운동을 처방하여 환자가 스스로 근력을 키우고 체형을 교정하며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운동요법은 주로 스트레칭, 근력훈련, 유산소, 운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열치료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냉치료는 염증을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기법은 급

급성 통증이나 염증을 가진 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상을 당한 직후에는 냉찜질을 통해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만성적인 통증을 다룰 때는 열을 이용한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전기 자극 치료는 전기 신호를 사용해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전기 자극은 특히 근육의 약화나 마비가 있는 환자에게 유용하며 신경 자극을 통해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사지 요법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신체의 자연적인 회복을 돕는 기법입니다. 운동 후 피로를 풀거나 만성적인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치료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신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으로 수중에서 운동을 하거나 물의 저항을 이용해 근육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 특히 재활 초기 단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물리치료는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하여 신체 기능의 회복과 통증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리치료는 또한 환자가 일상생활에서의 통증을 줄이고 장기적인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통증은 신체가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대부분의 경우 신체의 이상을 알려주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통증이나 급성 통증이 지속될 경우 신체와 정신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증 관리는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증 관리는 환자의 상태와 원인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요구하며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의 경우 환자는 지속적인 고통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과 직장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관리는 단지 신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넘어 환자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통증을 장기간 방치하면 신경계나 근육, 관절 등의 기능이 저하되며 이는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요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근육과 관절이 점차 약화되고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결국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관리는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그중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약물치료는 통증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통제, 항겸증제, 근육이완제 등이 사용됩니다. 약물치료는 급성통증이나 염증성 질환에서 빠른 완화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존성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치료는 물리치료나 다른 비약물적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물리치료는 통증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운동요법, 열냉치료, 전기자극 등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물리치료는 약물 없이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통증의 원인에 맞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운동요법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강화시켜서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성 요통이 있을 경우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열냉치료, 열과 냉을 사용하는 방법은 급성 및 만성 통증 관리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급성 염증이나 부상 후 냉찜질로 부종을 완화하고 만성 통증에는 열치료로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전기자극치료, 전기자극치료는 근육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통증이나 신경통에 유용합니다. 통증은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통증관리에서 심리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은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심리적 치료 방법인 인지행동치료는 통증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변화시키고 통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명상, 심호흡, 요가 등의 기법도 통증을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는 데 유효한 방법입니다.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약물치료로 완화되지 않는 경우 통증차단주사나 신경차단술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특정 부위의 신경을 차단하여 통증 신호의 전달을 막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 차단은 주로 급성 통증이나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에 사용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통증이 너무 심각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한 경우 수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재활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수적이며 통증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의학 외에도 다양한 대체 요법들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술,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요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 요법은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맞추고 자연적인 치유력을 높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증 관리는 단일한 접근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심리적 치료, 대체 요법 등 다양한 기법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통증을 관리하고 환자의 회복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통증을 줄이고 환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물리치료와 통증관리는 단순히 각각의 기법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합적 접근을 통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물리치료는 통증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통증관리 역시 물리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야의 통합적 접근은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리치료와 통증관리가 결합될 때 가장 큰 장점은 즉각적인 통증 완화와 장기적인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의 다양한 기법은 통증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동이나 재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의 원인인 근육 약화나 관절 불균형을 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통증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증 관리 기법들이 물리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관리하고 완화시키는 것이 물리치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심리적 접근을 통해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한 후 물리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만성 요통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가 결합된 접근이 중요합니다. 우선 환자가 겪고 있는 급성 통증을 약물치료나 열냉치료 등을 통해 완화시킨 후 물리치료에서 운동 요법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합니다.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을 통해 환자는 즉각적인 통증 완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부상 후에는 빠른 회복이 중요합니다. 통증 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치료와 재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물리치료를 통해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자극 치료와 마사지로 통증을 줄이고 운동요법과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 부위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이 통합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때 통증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물리치료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는 만성적인 통증과 운동 제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리치료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한 경우 물리치료 전에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냉찜질, 열치료로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해야 합니다. 이후 운동요법과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하여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와 통증관리의 통합적 접근은 개별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맞춰 정교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물리치료사,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는 통증관리 전문가가 초기 통증 완화를 담당하고 이후 물리치료사와 협력하여 재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물리치료와 통증관리가 통합된 접근에서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통증 정도, 근육의 상태, 관절의 가동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통증 완화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 물리치료, 심리적 접근 등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환자는 다르기 때문에 치료 계획 역시 개별화되어

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와 급성부상을 당한 환자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만성통증 환자에게는 꾸준한 물리치료와 함께 심리적 접근을 통해 통증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급성부상 환자에게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통증을 완화한 후 빠른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통합적 치료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는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므로 지속적으로 치료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물리치료에 집중하다가 통증이 완화되면 점차 운동 요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약물치료나 통증관리 방법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와 통증관리의 통합적 접근은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제공합니다. 물리치료는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기능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통증관리는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두 분야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될 때 환자는 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치료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골목길 접어들 때
1: 北京时间 15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0: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으세요? 네, 항공권을 사려고 가장 싼 제품을 클릭했는데 네, 막상 결제하려고 하면 끼워 팔기로 인해 오히려 비싸지고 두대 핸드폰으로 동시에 저회했더니 같은 플랫폼, 같은 항공권인데도 가격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권 비용을 정산받으려고 보니 결과적으로 주문서 금액과 지불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변경하려고 했더니 플랫폼에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최근 항공 종횡 애플릿은 민항 공식 직판 플랫폼 기능을 정식 출시했는데 사용자는 단일 화면에서 여러 항공사 직판 항공권 가격 비교 및 구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적에 따르면 항공 종횡 민항 공식 직판 플랫폼은 항공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권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항공권 가격과 서비스 정책은 전적으로 항공사가 직접 발표하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항공종횡은 플랫폼 측으로서 항공권 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업계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항공권 판매 시장에 몇 가지 불규범적인 현상이 존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하면 제3측 플랫폼 가격 인상 후 판매, 끼워 팔기 등 문제가 장기간 존재하여

소비자의 실제 결제 가격이 액면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판 플랫폼의 등장은 항공권 판매의 불규범적인 업계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때로에 따르면 항공종횡에서 이번에 출시한 직판 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항공권 구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격 공개 투명성, 끼워 팔기 금지, 빅데이터 고객 차별 근절, 사용자 데이터 보안 등을 약속합니다.

네, 생태 문명 리념이 사람들에게 꾸준히 각인됨에 따라 공원 관광은 시민들의 여가를 즐기는 새로운 트렌드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한여름 할비는 도시 곳곳에 분포된 공원들의 녹음이 우거진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문화 유전자를 보유한 독특한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중앙대가의 끝에 위치한 스탈린 공원을 거니노라면 네, 10여 명의 로인들이 선풍금 선풍의 반주석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강변을 따라 1750여 메터 길이로 길게 펼쳐진 이 공원은 마치 성화 강변에 늘어놓은 푸른 띠처럼 네, 할빈 사람들의 공통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또 배를 타고 성화강을 건너 태양도 풍경구에 이르면 도시의 시글 벅적함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태양도에 있는 러시아 풍정원에는 러시아식 목조 가옥이 고누적이 들어앉았는데 장턱 화분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숲속에 난 오솔길에는 다람쥐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여름철에 들어서면 태양도의 강변 보행가에서는 매일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네, 화려한 민족 복장 차림의 이국의 공연자들이 관광객 시민들과 어울려 춤과 노래로 얼음의 도시의 여름을 시처럼 장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할빈음악공원에서는 은은한 선율과 즐거운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도시의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바로크풍의 음악회랑 양옆에는 독특한 특색을 갖춘 동서양 음악문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 조각, 구불구불 뻗어나간 오셈보 모양의 보도,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고전악기 체험구역의 다양한 조각들이 눈길을 끕니다. 음악예술과 자연경관이 융합된 이 테마 공원은 할빈 음악의 매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둠이 깔리면 전문악단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발길을 끕니다. 네, 공원은 도시의 응접실이자 역사를 기록하는 노트입니다. 네, 스탈린 공원의 100년 기억, 태양도 생태의 낭만, 음악 공원의 현대 룰동, 네, 이들 담장 없는 공원들이 할빈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세탁기의 쾌속 세탁 모드는 일반적으로 15분이면 세탁이 끝납니다. 하지만 세탁기의 쾌속 세탁 모드를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네, 왜서일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쾌속 세탁 모드에는 네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깨끗이 씻지 못합니다. 네, 쾌속 세탁 모드는 빠름을 강조하여 많은 세탁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쾌속 세탁 모드의 수위는 일반적으로 일반 모드보다 낮아 물 주입 및 배수 시간을 줄이고 물 흐름을 가속화하며 충격을 높이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사실 얼룩을 깨끗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쾌속 세탁 모드에서 횡금 횟수가 줄어들어 세제 잔류물이 증가할 수 있어서 만약 우리 피부가 세제와 자주 접촉하게 되면 표피의 수분이 지속적으로 흡수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붉어지며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쾌속 세탁 모드는 일부 비싼 원단의 옷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네, 강한 물살의 사용과 세탁 드롭 내벽의 격렬한 충돌로 인해 레이스, 실크, 양모류 옷이 정말 상처를 입을 수

활동 소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쾌속 세탁 모드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더럽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옷을 세탁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용할 때는 옷을 적게, 세제를 적게 넣어야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도자적의 세시봉석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자족의 봉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두자족의 혼인 풍속을 봅니다. 두자족의 혼인은 원시적인 군원제와 대우헌제를 경과해서 일부 일처제로 진화했습니다. 두자족은 고모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삼촌네 아들한테 시집가는 등 종족 간의 혼인제도가 1949년 세종국 장건 전후까지 줄곧 이어졌습니다. 종족 외의 혼인도 적지 않지만 이는 불악간 전쟁으로 인한 약탈혼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에는 자유연애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의민족인 두자족은 고유의 혼인 풍속이 있습니다. 울면서 시집가는 곡가가 바로 그 중의 하나입니다. 울면서 시집 가기 위해서 여자애들은 철들기 시작해서부터 곡가를 배웁니다. 우는 법을 보고 배우며 어릴 때부터 배곡, 즉 따라서 웁니다. 슬프게 울고 보는 이들이 눈물을 흘리도록 울수록 좋다고 합니다. 결혼 전 곡가의 시간은 짧으면 닷새에서 엿새, 길면 한두 달이 걸립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 앞에서 모두 울어야 하는데 출가 전 처녀가 고가를 모른다면 비웃음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고가의 세시 풍속이 점점 사라져 지금은 편벽한 곳에 거주하는 일부 투자족만이 고가의 풍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투자족의 장대 풍속을 보기로 합니다. 투자족은 토장을 선호합니다. 토사제도 전 투자족은 화장을 주로 했지만 토사 제도 시기부터 지금까지는 토장을 주로 합니다. 두자족은 예전에 토사를 청해서 몇날 며칠씩 장례식을 치른 뒤 친인의 시신을 관목에 넣어 산에 매장했습니다. 그뒤 민국 시기까지 두자족은 토사가 아닌 도사를 청해서 장례식을 치렀으며 사람을 청해 효가를 부르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토사나 도사를 청하지 않고 그 대신 추도회를 열고 상가를 부르는 방식으로 장대를 치르며 인간이 죽으면 또 다른 극락세계로 간다고 여겨서 장례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흥하기도 합니다. 두자족만의 종교신앙을 보기로 합니다. 두자족의 대표적인 종교신앙은 영혼불멸관념과 이에 따른 영혼 숭배에 기반한 귀신 숭배와 조상 숭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마다 과감년이면 조상들에게 큰 제를 지내고 매달 초하루나 보름이면 작은 제를 지냅니다. 제사식품으로는 돼지머리와 닭, 오리, 구운 떡인 파파, 오곡, 종자 등이 오릅니다. 또 식사 전 먼저 젓가락으로 소량의 요리를 밥그릇에 넣고 묵념을 한뒤 식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음력 6월 6일에는 토왕에게 제를 지내기 위해 마을마다 파수당을 설치해서 돼지머리나 과일 등을 파수당 앞에 놓기도 합니다. 두자족은 또 부뚜막신이나 토지신, 오곡신에게도 제를 지냅니다. 두자족은 장기간 한족과 함께 살아오면서 다양한 교류를 통해 도교와 유교 같은 한족의 종교신앙의 영향도 많이 받았으며 이에 따라서 한족의 종교신앙에서 숭배하는 신을 수용하여 신봉합니다. 근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전래되었는데 1873년 벨기에 출신 선교사가 호북성 이천 지역의 두자족 마을에 포교를 시작한 이래 장기간 개신교와 천주교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두자족의 전통적인 종교신앙을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두자족의 손님 맞이 풍속을 봅니다. 열정적이고 손님을 반기는 두자족은 과거에 귀빈이 집에 오면 철포를 쏘아서 환영을 표했습니다. 철포가 없으면 엽총을 쏘아 환영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포소리가 울리면 마을의 노인과 청년,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귀빈을 맞이합니다.

또한 주인은 차를 끓이고 담배를 내오며 유자탕을 그립니다. 그 연회 중에는 큰 사발로 술을 마시고 큼직하게 쓴 고기를 대접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노인이나 중요한 인물이 손님을 배동해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두자족의 풍속 중에는 또 일부 금기사항도 있습니다. 그 금기사항이 아주 많은 바 농업 경작과 명절, 혼인, 장례식, 출산, 일상생활, 제사 등에 모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자족은 금음날 여성들이 맷돌을 갈고 방아를 찢는 것을 금하며 머리를 감고 옷을 씻는 것도 금합니다. 또 섣달 29일부터 정월 초하루까지 여성들은 바느질도 금합니다. 일상 언행 중에 금기를 본다면 처녀와 임산부들은 문턱에 걸터 앉아서는 안 되고 성인 남녀가 한 걸상에 앉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광주리를 거꾸로 잔등에 지거나 호미를 메고 집안에 들어서도 안 되며 쓰레받기를 집안에 거꾸로 걸어놓는 것도 금합니다. 명절이나 경사시 일보로 나갈 때면 불길한 말은 금하고 길한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설이나 명절을 절 때면 고양이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자족은 돼지가 오면 가난해지고 개가 오면 부유해지고 고양이가 오면 상복을 입는다는 속어가 있습니다. 특히는 제사나 장례를 지낼 때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고 여겨서 고양이의 접근을 엄하게 막습니다. 두자족은 예의를 아주 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여성이 임신하면 토사를 청해서 법사를 행하면서 무사히 자식을 낳기를 기원합니다. 출산 시에는 산파를 청하며 출산 여신인 파산 할머니에게 제를 지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 아빠가 희사를 알리는 달글 안고 장모네 집에 가서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하며 남자애를 낳으면 수탁, 여자애를 낳으면 암탉을 안고 갑니다. 그리고 사흘 뒤엔 장모네 집안과 친우들이 선물을 들고 직접 찾아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만월이 되면 장모네 집에서는 아기의 옷견지를 선물로 보내오며 아이에게 정식으로 옷을 입히곤 합니다. 지금은 두자족이 모여 사는 많은 곳들에서 출산과 만월 이 두 예의를 합병하여 한 번에 갖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자족의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원앙새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봄날도 좋지만 사랑도 좋아서 꽃구름 속에서 얼굴을 내미네. 숨바꼭질하는 랩목가에 달빛이 좋다고 불타는 정을 담아 사랑을 속삭인다네. 랄랄라 랄랄랄라 행복한 원앙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꽃으로 피워가네. 랩못도 좋지만 피는 꽃 좋아서 뜨거운 사랑의 키스를 보내네. 마음속에 포근한 사랑의 보금자리 불타는 사랑의 원앙 꿈을 키운다네. 랄랄라 랄랄랄라 행복한 원앙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꽃으로 피워가네. 꽃으로 피워가네.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 원앙새 사랑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뉴스입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특색 관광지 배치 방안에서 마카의 차별화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확정된 이 명단으로 조국 최북단에 자리한 신주 북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관령 지역은 한여름 평균 19도의 서늘한 날씨로 피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7월 남방의 여러 지역에 고온 경보가 발령되는 것과는 달리 대관령 지역의 여름 기온은 19도 내외를 유지합니다. 이 서늘한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마카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최북단, 극한, 러시아 린접이라는 세 가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현지는 전역 관광구도를 심화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최초 전역 관광 시범구, 중국 극한의 도시라는 두 가지 국가급 명칭을 획득했습니다. 북극촌, 흑룡강 제일만 등 두 곳에 4A급 이상 관광지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4D 구면 영상관, 극지 체험관, 마카 옛거리 등 신규 업태가 잇따라 조성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북극 얼음 횡단 도로는 순록 촬영 투어, 숲 트레킹 등 체험형 관광 상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우수 관광 노선 중 2개는 국가급 노선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로라 축제, 동지 문화 축제, 빙설 자동차 오프로드 대회 등 연평균 30여 건의 축제와 경기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국 갑급 민박과 7곳의 상급 민박이 삼림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급 관광 서비스 표준화 시범 사업도 심사에 통과됐습니다. 2025년 마카시 관광객 수는 365만 명을 넘어섰고 관광 소비액은 34억 1,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현지 9개의 핵심 문화 관광 사업은 모두 지구 미시의 계획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음 단계는 북극섬 4A급 관광지 건설, 관광 소형 기차, 철성산 케이블카, 자가용 캠핑장, 마카 문화복합시설 등 핵심 공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변경, 채금, 민속 등을 관광 콘텐츠로 녹여내 야간 관광 경제를 활성화하고 축제와 경기를 따라 떠나는 여행이라는 새로운 소비 모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행동 방안에 진미 용강 요식품위 향상 행동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각지에서 특색 미식 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용강의 여름 매력이 혀끝을 통해 발산되고 있습니다. 제4회 학강 꼬치구이 축제 현장은 밤이 되면 만석이 됩니다. 학강 시민들에게 꼬치구이 축제는 매년 여름 빠질 수 없는 의식과도 같은 행사입니다. 학강 꼬치구이가 유명해짐에 따라 올해 학강 꼬치구이 축제에 참가한 업체가 작년에 60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났으며 축제 기간도 열흘이나 연장됐습니다. 여름의 흑룡강에는 소도시의 흥성함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이국적인 정취도 있습니다. 수분화에서는 중로미식 문화의 달 행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중로미식 문화의 달은 테마 미식회랑 플러스 문화 레저 오락을 결합한 일체화 시나리오를 조성했습니다. 거리 전체가 기차를 테마로 해 40여 개의 부스가 미식 특별 열차로 연결됐습니다. 중로 관광 열차의 개통으로 국경 간 문화 관광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면서 올해 중로 미식 문화의 달은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제2회 이춘 홍성 문화 시즌 및 자작나무 수행 맥주 전자음악 카니발이 열리고 있는 이춘에서는 여름밤 소량이 공기 속에 퍼지는 가운데 워터스크린 영화 숲속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홍성과 자작나무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IP가 돼 피서 관광, 야간 경제, 농촌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로 접어든 요즘 산악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관광지의 최근 날씨 상황과 지질재해 예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흐린 날씨거나 폭우가 지속될 경우 여행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토석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비상 대응하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토석류가 발생하면 즉시 토석류가 흐르는 계곡 양쪽 언덕으로 달려가야 하며 위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토석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가파르거나 토층이 두꺼운 곳에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토석류는 파괴력이 강하므로 경로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파른 상이슬도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토석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며 지속적인 비나 폭우 이후에는 즉시 산악 관광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안내 방송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39번째 시간입니다. 현관으로부터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거실 문 앞에 한목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한경서를 본 한목지가 반갑게 인사한다.
1: 에이! 아이고, 아버지 오셨어요? 언제 왔습니까?
2: 막 들어왔다.
1: 그래요?
3: 너 뭐야? 너 누구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마음대로 들어와?
1: 왜요? 집이죠.
3: 여기가 집인 거 알기나 해? 잘 들어요, 여보. 당신 아들 단단히 혼내요.
1: 아이고, 아버지가 오자마자 길을 펴네요. 뭐예요?
3: 당연하지.
1: 편히 생겼어요?
3: 그래.
1: 일로 마치느라고.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이번 걸음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감명이 깊지요?
2: 아,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아, 생각해봤는데 그 향항이란 곳은 밤중에도 온 거리가 환해. 길에도 사람 천지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식당에 가도 인산이네야. 궁금하더구나. 왜 다 안 자는지. 아, 사실은 부실한 거야. 아, 내 엄마와는 달라. 여든까지 살면 70년을 자.
3: 헛소리! 막말하지 마요. 아,
2: 묵지야, 몇 마디 해야겠다. 내일을 잘 생각해봐. 아? 아, 내가 가기 전부터 토론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대학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한대. 또 정부에서도 사람을 모집하고, 한데 꼭 공개 시험을 치고 투명하게 뽑는데 어때? 시험 칠 생각이냐?
1: 아, 치면 되죠. 그때 가서 봐요.
3: 바삭바삭하게 진짜 맛있어요. 오빠 한입 먹어봐.
1: 아, 이게 뭐야?
3: 아버지가 가져온 라면이야. 먹어봐.
1: 어? 이 먹을 수 있어?
2: 내 앞에서 먹지 마라. 난 그걸 열흘이나 먹었다. 아, 파도 민쓰고.
3: 아, 먹지 말고 맛있어요. 사돈이 거 남겨. 어? 사돈이한테도 줘야지.
4: 아, 사돈아.
0: 이때 약속이나 한 뜻이 종사손이 들어선다.
5: 아버님, 어머니, 저 왔어요.
1: 어. 아버지, 전 들어갈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2: 아, 그래, 그래.
0: 방금까지 웃고 떠들던 한목지는 종사손을 보자 얼굴에 웃음기를 싹 빼고 자리를 뜬다. 자신의 곁을 지나 거실문을 나가는 한목지를 보는 종사손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다.
3: 아버지, 사돈아, 방금도 정연이한테 물어봤어. 왜 같이 오지 않았냐고. 아, 마침 아버지도 왔는데 집에서 맛있는 거 먹자.
5: 네, 아줌마를 도와줄게요.
0: 자신의 방으로 올라온 한목지가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정연이 들어온다.
5: 오빠, 대체 왜 이래요? 얼큐를 본 채만 채하면서 오빠가 이러면 얼큐가 어떻게 와요?
1: 설득도 말고 묻지도 마.
5: 오빠, 좀 진지하게 들어봐요. 정말 얼큐와 이혼한다 치고 엄마와 아버지 앞에서 떠들지 말아요.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좀 잘해줘요.
1: 됐다. 알았어. 가서 밥 먹자.
5: 네, 가요.
0: 모처럼 식구들이 다 모인 한병선네 집은 설날처럼 벅적인다.
6: 물고기입니다. 빨리 드세요. 자, 아줌마 솜씨를 봅시다.
0: 말없이 밥을 먹고 있는 종사손의 눈길은 시종 한목지한테서 떨어질 줄 모른다.
3: 자, 사조나 먹어. 네 아버지한테서 듣다니까 향항은 발전이 엄청 빠르대.

0: 고층 건물에 차도 많고 맞죠? 너도 경제학을 잘 배워서 나중에 크게 발전해야지.
1: 학교 그만둘래요. 강의를 못 알아듣겠고 친구들도 자기 일만 하고 학교에서 재미없어요. 그냥 집에서.
2: 종사선의 폭탄 발언에 모두가 소재를 놓고 종사선을 보지만 한목진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다. 한목진을 흘끔 바라보던 종사선은 더 말을 잇지 않고 부지런히 소재를 올린다.
0: 나 애도 참 사조나 공부는 꼭 해야 돼. 어렵게 붙었잖아.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쓸데없는 생각 마.
3: 맞아요.
2: 시설을 내리하고 그릇을 입에 가져다 댄 채 쉴 새 없이 밥을 입에 넣던 종사선은 서름을 참지 못해 훌쩍인다. 한목지가 두톤 채간골을 식탁에 쾅 넣으며 종사선을 쏘아본다. 그 바람에 종사선이 몸을 흠칫하는데 곧이어 한목지의 호령이 떨어진다.
4: 누굴 보라고 이래? 식탁에서 눈물 좀 그만 짜. 우리 집에서는 이런 습관이 없어. 누굴 보라고 훌쩍거려. 밥 먹으란 거야 말란 거야?
2: 종사선이 밥그릇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서 밖으로 나간다.
3: 아, 올케! 아, 오빠 왜 그래요? 약속까지 해놓고서. 아, 올케!
2: 한정연이 급히 종사선을 쫓아 나가자 진혜화가 한목지를 나무란다.
0: 너도 참 밥상 앞에서 사조니한테 왜 그래? 학교에 금방 간 내가 적응을 못하면 도와줘서 고비를 넘게 해야지.
4: 난 16살에 농촌에 내려갔어요. 두 분이 강부학교에 갔을 때 정연이는 이 밥상만큼도 안 됐어요. 그래도 다 컸고 고생도 다 이겨냈어요.
5: 다 다르다. 사조님 단련을 좀 해야겠어. 학교에가 저렇게 큰 부담을 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 묵지야, 넌 도와줄 의무가 있어, 알았어?
4: 제가 대학에 가는 순간부터 제 임무는 끝났어요. 제 나라는 지팡이를 떠나야 걸음마를 떼요. 물고기 드세요.
2: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종사선의 얼굴엔 소심이 가득 차있다. 정 아줌마가 들어서며 말한다.
6: 아이고 사전아 이리 줘. 오자마자 주방에 들어와겨. 아니 이리 줘. 가서 공부나 해. 내가 할게. 이리 줘.
2: 정 아줌마가 종사선의 손에서 행조며 사발을 아사내려 하지만 종사선은 말 한마디 없이 목석처럼 버티고 서서 부지런히 손을 움직인다. 정 아줌마가 종사선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방을 나간다. 설거지를 마친 종사선은 노크도 없이 한목지 방으로 들어간다.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한목지는 종사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자신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한목지를 흘끔 보던 종사선은 곧바로 침대로 다가가 침대 시트와 베개 수건을 걷어 방을 나간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서던 종사선은 더는 잠지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낀다.

0: 입술을 악다물고 진정하려 애쓰던 정사조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서 세탁실로 향한다. 정사조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진혜화가 다가온다.
1: 사조나, 사조나, 그만 씻고 올라가서 공부해. 아줌마가 씻으면 돼. 묵지는 기분이 언짢아서 저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어? 네가 좀 참아, 어?
0: 진혜화가 세탁방 문어구에 길에 선 채 정사조를 달리고 있는데 가방을 맨 한목지가 2층으로부터 내려오며 말한다.
2: 정다리는 집에 가서 하겠어요.
1: 한목지, 이게 몇인데 한밤중에 나가. 목지야! 내가 왜 저런데?
0: 한목지가 밖으로 나가버린다. 정사조는 빨래 대고 분기라도 하는데 더욱 힘주어 씻는다.
1: 씻지 마, 사조나.
0: 한목지의 고집에 답답함을 금할 길 없는 진혜화는 빨래를 씻고 있는 정사손의 뒷모습을 아래로 훑어보며 그를 부른다.
1: 정사손! 씻지 말라고! 빨리 나와, 나오라고! 아, 얘가 왜 고집이 이렇게 세?

0: 다가간다.
1: 요가 무서워 마라. 내 말 잘 들으라. 애를 낳자면 죽을 거비를 넘는 셈치고 일 악물고 힘만 쓰면 언뜻 지날 수 있어.
2: 힘, 힘써.
3: 알겠어요. 괜찮아요.
1: 그래, 그래.
3: 의사는요? 갑니다, 갑니다.
2: 엄마, 비켜요.
0: 의사들이 침대 차를 가져와 요가를 출산실로 밀어간다.
2: 전설이.
1: 섹시를 비켜줘라. 유가야, 우리 몸 밖에서 기다릴게.
3: 네.
2: 실은 넣어.
1: 아가야, 힘을 내. 명심해.
0: 출산실 문 앞. 아기 포대기를 안은 호용이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이며 수시로 출산실 쪽을 돌아보고 있다.
1: 그만 왔다 갔다 해라. 좀 앉아있어.
0: 어머니의 말에 장의자에 앉은 호영은 두 다리를 덜덜 떨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드디어 간호사가 유가의 가족을 찾는다.
4: 유가의 가족분.
2: 저입니다.
0: 대학교 교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필기책을 펼쳐낸 강천남은 사이 건너 앉은 종사조를 가끔씩 바라보며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 드디어 다 완성한 그림을 들고 한참 쳐다보던 강천남은 만족한 듯 흐뭇한 표정으로 종사조를 부른다.
5: 사전에 왜 날 못 본 채 해? 이거 봐. 비슷하게 그랬어?
0: 종사존이 고개를 돌리자 강천남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내어 보인다. 사진을 찍은 듯 종사존의 모습과 똑같은 그림에 종사존의 곁에 앉았던 손홍매가 강천남에게 엄지손가락을 내보인다. 허나 강천남은 대뜸 그림을 덮어버린다. 종사존은 강천남을 외면하며 책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 종사존의 주변에 앉은 여학생들이 오히려 더 흥분한 듯 서로 웃으며 수군거린다.
5: 사전에 이봐, 사전에 왜 자꾸 나를 비하? 이따가 뭐 할 거야? 배드민턴 치러 갈까?
0: 종사존은 아이의 몸을 손홍매 쪽으로 돌리고 앉아 못 들은 척한다. 손홍매가 강천남을 건너다 보며 얄궂은 웃음을 짓는다. 강천남이 그 시선을 의식하고는 멋쩍은 듯 돌아앉는다. 한편 병원 복도. 한껏 손자를 기대했던 호용 어머니는 유가가 여자아이를 낳았다는 말에 실망으로 기분이 잡쳐있다.
6: 엄마, 엄마. 할머니가 됐어요. 앉아요. 아휴, 딸이 좋지. 엄마, 나 아버지 됐어요. 우리 딸이 누굴 닮았을까? 날 닮았을까?
0: 허나 딸을 얻은 기쁨에 들떠있는 호용을 보자 어느새 기분이 풀린다.
6: 아니지, 요가를 닮아야지. 그래야 예쁘지. 아유, 딸이 좋지. 딸이 살뜰하지. 맞죠, 엄마?
1: 그래, 좋지, 아들.
6: 아유, 요가가 어떻는지 모르겠네요.
3: 태호는 정상이에요. 푹 쉬면 돼요.
7: 고마워요.
0: 병실. 유가가 점적 조사를 맡고 있다. 이때 영양제품들을 한가득 든 한목지가 병실에 나타난다.
7: 서식도 빠르네.
8: 아이고, 내 말 들어봐. 대학 입시도 큰 대사지만 내가 엄마로 승급한 것도 큰 대사야. 소문이 다 나왔어. 어때? 다 회복됐어?
7: 괜찮아. 그저 좀 피곤해.
8: 정상이야. 어디 보자.
7: 봐.
0: 한목지가 옷에 손을 싹싹 닦고 포대기를 헤쳐 요가의 곁에 눕혀놓은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레 들여다본다.
8: 아니, 요가야. 응? 갓난 내기들은 얼굴이 늙은이처럼 쪼글쪼글하던데 걘 반반하네. 뱃속에 몇 달 있었어?
7: 스무 달.
8: 나타야?
4: 그래 맞아.
8: 아이고 예쁘다.

0: 귀엽네. 정말 예쁘다. 이름 줬어? 아, 뭐라 부를 건데? 어? 잘 들어. 이름이 뭐든 내가 아예 양아버지야. 어? 아이고.
1: 애아빠 의논했는데 아명은 다다로졌어.
0: 다다 좋지. 이름 좋아. 다다익선. 다다신보. 뭐나 많으면 좋지. 다다야. 양아버지 해봐. 아직 못 부르지?
1: 지금 부르면 기절하겠어.
0: 뭐 어때서? 우린 나타잖아. 홍해와 같은 인물이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2: 한목지가 아기를 보며 신기하고 있을 때 도시락 통을 든 호용이 병실로 들어선다.
3: 아유, 목지 왔구만.
0: 아유, 대형이. 저기 말이야, 자네 복도 많소. 육아가 예쁜 딸을 낳아서 우리 딸이 정말 정말 귀엽소.
3: 우리 딸이라니, 내 딸이요.
0: 아니, 내 말 됐소. 둘이 동의하든 말든 난 얘 양아버지요. 애도 동의했소.
3: 동의한다고 말했어?
0: 아이고, 진짜. 말을 안 하면 무기난 거지.
3: 정말 억지요.
0: 됐고, 나 먼저 가겠어. 둘이 얘기요.
3: 아, 그럼.
0: 이제 퇴원하면 보러 갈게.
3: 아, 그럼.
1: 아, 고마워, 묵지.
0: 잘 휴식해.
3: 아니, 잘 가.
0: 갈게.
3: 녀석들. 아, 여보, 어머니가 닭국을 끓여서 암탉이라 고수와. 얼른 먹어.
1: 여보, 언제 퇴원할 수 있는지 물어봐줘요.
3: 어, 알아서. 응. 물어볼게.
2: 량선 가득 짐을 든 호용과 아기를 안은 유가가 동네 골목으로 들어선다. 퇴원한 유가와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호용의 기분은 한껏 들떠있다.
3: 조심아.
2: 호용은 마당 어구에 이르기 바쁘게 소리 높여 어머니를 찾는다.
3: 엄마! 엄마! 우리가 왔어요!
1: 어머님!
3: 선녀 왔어요!
4: 어, 그래 그래 왔구나! 자자자 할머니 안아보자.
1: 어머님 조심하세요.
3: 정말 예뻐요.
4: 바람이 세니 집에 들어가 잘 보자. 할머니 같이 집에 들어가자. 어, 그래.
3: 조심해요.
4: 어, 그래. 아유 덥대. 얼른 벗겨 벗겨. 모자도 벗고. 대영아 네. 누가 들어오서 쉬라고 해.
3: 네.
4: 아유 내 강아지 어디 보자. 아유 정말 곱구나. 하얀 건 엄마를 닮았네. 육아야 어쩜 대영이 어릴 때와 똑같아. 아유 계집애도 좋지. 계집애는 남의 식구가 돼 그렇지. 아, 육아야.
1: 네.
4: 아 나중에 또 손자를 낳아줘. 어찌나 대를 이어야지. 어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2: 드라마 인생 향연 3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량선 가득 짐을 든 호용과 아기를 안은 요가가 동네 골목으로 들어선다. 퇴원한 요가와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호용의 기분은 한껏 들떠있다.
1: 조심아.
0: 호용은 마당 어구에 이르기 바쁘게 소리 높여 어머니를 찾는다.
1: 엄마! 엄마! 우리가 왔어요.
2: 어머님.
1: 선녀 왔어요.
3: 그래 왔구나. 자자자 할머니 안아보자.
2: 어머님 조심하세요.
1: 정말 예뻐요.
3: 바람이 세네. 집에 들어가 잘 보자.
2: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자.
3: 그래.
1: 조심해요.
3: 그래. 아유 덥대. 얼른 벗겨. 모자도 벗고. 대영아 네. 육아들 어서 쉬라고 해.
1: 네.
3: 아이고 내 강아지.

0: 닮을 거 없구나.
1: 천천히.
0: 하얀 건 엄마를 닮았네. 육아야, 어쩜 대영이 어릴 때와 똑같아. 아유, 계집애도 좋지. 계집애는 남의 식구가 돼 그렇지. 아, 육아야.
2: 네.
0: 아, 나중에 또 손자를 낳아줘. 어찌나 대를 이어야지. 어,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아,
3: 다다요.
0: 아니, 하나만 낳고 다다라니. 니들 애를 계속 낳아야 돼.
2: 아, 네, 알았어요. 아들을 위해 노력할게요. 네.
0: 어, 그래야지. 아유. 어, 육아야.
3: 네.
0: 어, 넌 누워있어. 이리 와, 네? 거들어서. 네. 어, 밥상을 침대 옆으로 옮기자. 네, 네, 네. 아, 내가 뭐 했나 봐라.
3: 어머님, 안 그래도 돼요. 너무 많아요.
0: 어, 기분 좋아서 그래. 이제 손자를 낳으면 더 좋지?
2: 요가, 내가 만든 여람이 어떠서? 좋지?
3: 좋은데요. 며칠 걸렸죠?
2: 사나이. 아휴, 우리 딸이 한 달까진 쓰겠네. 그렇죠?
0: 요즘 표현이 좋았어. 자, 장녀로 더 좀 마셔.
2: 아, 싫어요.
0: 응?
2: 엄마, 엄마 며느리와 선녀를 무사하게 데려왔어요. 공장에 일이 있으니 나 먼저 갈게요. 에?
3: 아니, 오늘 휴식 아니에요?
0: 헛소리야. 일이 있긴 개뿔. 요즘 병원에서 내 시중을 듣느라고 어? 트럼프를 못 쳐서 손이 근질거린 거지.
2: 아유, 참 요즘은 24시간 육아 시중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침대를 만들어라 사나흘이나 걸렸어요. 노름팔에서 얼마나 빠졌는데. 나도 나가서 좀 놀게 보내줘요.
0: 기분 다 망쳤어.
2: 아, 엄마, 아, 요가 맛있게 먹고 어? 푹 휴식하오. 난 인사 올게요. 감자채만 남겨주면 돼요.
3: 몇 시에 와요?
4: 저녁에.
0: 녀석이 정말. 아휴, 신경 쓰지 마. 아, 요가 이것 봐라. 아, 거기 볶음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어, 밥이 다 됐을 거야. 가져올게.
3: 어머님, 그만해요.
0: 아, 그래.
5: 아유. 밥상을 앞에 둔 요가는 호룡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그날 저녁, 라성 달래 집. 한목지가 찾아갔을 땐 라정달의 아버지가 한창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이 돌아가자 한목지는 라정달의 아버지와 마주 앉는다.
6: 저 아저씨, 아까운 재간을 썩히지 말고 영어 학습반을 꾸려요. 어때요? 아니, 아저씨, 된다고요. 이 학습반을 꾸릴만 하다니까요. 내가 학생 모집하고 아저씨는 강의하세요. 꼭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학 시험 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셈 치고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향항에 갔댔는데 몰라보게 변했답니다. 고층 빌딩에 차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정신 상태부터 다 다르답니다. 세상 구경하고 싶은데 호주머니엔 먼지뿐입니다. 보세요. 아, 학습반을 잘 꾸리면 제가 세상 구경할 돈도 충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5: 대학교. 수업을 마친 종사손이 교실을 나서 걷고 있는데 강천남이 뒤쫓아온다.
7: 아, 사손이, 아, 왜 이리 빨리 걷어?
8: 강천나, 그만 따라다녀. 남들이 보면 뭘 하겠어요.
7: 아니, 왜 이리 보수적이요? 우린 대학생이고 동창이요. 아, 사돈이, 아, 종일 혼자 있지 말고 많이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야 돼요. 아, 오늘 주말인데, 아, 친구들과 함께 음악 감상하고 문학 토론하겨. 그리고 엄마가 항상 잘했어. 같이 가겨.
8: 강천남 학생, 고마운데 난 아주 바빠요. 집에 가야 한다고요.
7: 아, 집에 간다고? 아, 바래다 줄게. 아, 내가 바래다 줄게. 어떻게 가는데?
8: 걸어서요.
5: 한목진의 집. 조심조심 들어와 텅 비어있는 거실을 둘러보던 종사조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2층으로 올라갔다. 허나 계단을 절반쯤 오른 종사조는 걸음을 멈추고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뒤돌아서서 1층으로 내려와 거실로 들어간다. 정사선이 소파를 오르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는데 걸레를 들고 거실로 들어오던 정아줌마가 정사선을 발견하고 반가워하며 그의 곁에 와서 앉는다.
1: 아니, 사선아, 너 언제 왔어? 아무 소리도 없이. 어?
8: 앉아. 금방 왔어요. 아주머니, 잘 있었어요?
1: 그럼.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여기였어? 배고파? 학교 밥을 먹을만 해?
8: 네. 아주머니 말, 저한테 관심 있어요.
1: 아니, 아니야. 내가 없으니 집이 다 썰렁해. 네 시어머니도 입만 드셨지? 돼선 널 많이 외워. 목지는 들락날락하면서 얼굴도 안 보이고 듣다니 학습반을 꾸린대. 할 일은 산더미인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8: 사실 나도 학교에서 혼자니까 너무 외로워요. 너무 후회돼요.
1: 뭘 후회하는데?
8: 애초에 이 집에 오지 말걸.
1: 아, 사전아, 옛날부터 어울리면 언제든 만나는 법이랬어. 너와 목지가 보기에는 어쩌면 내가 짝이 기울이지만 시간이 지나 정이 들면 다를 거야. 정말 목지와 살고 싶으면 차츰차츰 다가가. 절대로 어서지 말고 멀리하지도 말고 까딱하면 뜨겁던 마음도 다 아시고.
8: 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목지 씨가 무서워요.
1: 무섭긴. 어쨌든 노인 도장까지 찍은 부부야. 올 땐 오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남자들은 애처럼 달래야 돼. 알겠어? 목진 어릴 때부터 내가 키웠어. 그래서 항상 내 꽁무니만 따라다녔지. 남이 안으면 울어번져졌어. 꼭 내가 안아야 돼. 됐다 됐어. 아이고 괴로마. 목지 5층에 있어. 올라가 봐. 둘이 얘기 잘 나누어. 밥 하겠어. 응?
5: 이 시각 한목지는 2층 자신의 방에서 학습반 선전 전단지를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 2층으로 올라와 열어 젖힌 한목지 방문 앞까지 온 종사소는 한목지를 보자 잠깐 초춤하며 걸음을 멈추고 벽 뒤에 숨어 긴 한숨을 내쉰다. 잠깐 뒤 마음을 굳게 먹고 문 앞에 서지만 방에 들어설 엄두가 나지 않은 종사소는 또다시 걸음을 멈춘다. 고개를 들어 그를 본 한목지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한다.
6: 들어올 거지. 외문 앞에 서 있어. 나 바빠. 다 새기면 찍어내야 돼. 얼른 말해.
8: 날 상처 주는 말 빼고 다른 말을 못해요?
6: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할 말 다 했는데. 이혼하기 싫으면 질질 끌는지.
8: 정말 독해요. 내가 매일 학교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요?
6: 좀 참으면 돼. 건의할게. 다음에 법원에 가서는 시원하게 이혼하자. 그럼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
5: 눈물이 그렁그렁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종사조는 쌀쌀 맞은 한목지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성큼성큼 다가가 한목지의 손에 든 피를 확 빼앗아 버린다.
8: 목지 씨의 새 생활이겠죠. 정말 신나고 바쁘겠어요. 잘 들어요. 내가 목지 씨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괴롭히면 안 돼요. 나중에 아기 나면 나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어요.

0: 말을 마친 종사손이 획돌아서 나가버린다. 종사손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그제야 고개를 든 한묵지는 얕은 한숨을 내쉰다. 종사손의 숙소. 거울을 보며 눈썹을 그리던 선홍매는 숙소에 들어서는 종사손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1: 어이, 너 왜 돌아왔어? 주말에 친척집에 간다더니 왜 왔어? 안 가?
0: 침대에 걸터앉은 종사손이 맥없이 대답한다.
1: 가. 오늘 숙소 사람들은 다 나갔어. 요영 언니한테 자리를 내주느라고. 남편이 온대.
2: 아?
1: 어. 너도 여기 너무 오래 있지 마. 맞다. 입 꼭 다물고 있어. 숙소 관리원한테 들키면 큰일 나.
2: 알았어.
1: 갈게. 넌 안 가?
2: 좀 이따가 갈게.
1: 그래, 난 간다.
0: 손홍매가 침실 나간 후 잠깐 생각에 잠겨있던 종사조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다시 벗어두었던 가방을 들고 침실을 나간다. 량천의 푸른 대나무가 높이 자란 시골길로 자전거를 탄 종성이 나타난다. 종성은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며 집으로 향한다.
3: 종성이 왔어?
4: 네, 나갑니까?
0: 얼마 후 종성은 익숙한 종사전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자전거에서 내린다.
4: 사전. 사전아, 못 들었어? 무슨 일이야? 또 울상이네. 아이고. 말 안 해도 알겠다. 어쩌겠어. 왔으면 집에 가야지.
0: 고개를 잔뜩 수그린 채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종사선을 본 종성은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종사선을 이끌고 집으로 향한다.
5: 사전이 심심할 땐 집에 놀러오. 밖에서 고생 말고.
0: 종사손이 마당에서 형님 수평과 함께 락화생을 까고 있는데 종성이 방으로부터 나오더니 두 사람 곁으로 온다.
4: 여보, 뭘 사오라면서 또 안 주면 뺏으러?
0: 종성이 아내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남편에게 주어준다.
5: 빼앗던 말든 알아서 해요.
4: 그럼 몇 년 동안 날 보지 못할 거예요.
5: 얼른 갔다 와요.
0: 종성이 갓 대문을 나서자 종사손의 어머니가 종사손과 수평의 곁으로 온다.
6: 수평아, 어머니. 가서 좀 쉬어. 내가 할게.
5: 네.
6: 그래, 조심해.
5: 네. 어머님, 앉으세요.
0: 만삭이 된 수평을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그 자리에 앉은 종사손의 어머니가 락화생을 까며 종사손을 향해 말한다.
6: 이리 좋은 딸을 왜 그 집에서는 좋은 줄 모른대? 사전아, 정 안 되면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와. 썰렁 안 돼서 눈치만 보면서 시중까지 들어주는데 그래도 고마운 줄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해야겠다. 널 너무 막대하지 않냐? 됐다 됐어. 말 안 할게. 밥이나 해야지.
0: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간 후 종사조는 두 눈을 깜빡이며 가까스로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는다. 한편 종사조를 쫓아 시골 마을까지 찾아온 강천남은 종사조네 집 담벽 주위를 맴돌며 담장 안의 동성을 살핀다. 이때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종성은 자기네 집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는 강천남을 발견하고 의심쩍게 여겨 소리친다.
4: 누굴 찾소?

0: 해봐.
1: 지시가 높은 곳에서 담장안을 살피던 강천남은 종성의 소리에 힐끗 되돌아보더니 놀라 조랭당을 놓는다. 종성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곧 들어가 대문을 잠근다. 집안에 들어선 종성은 그릇을 씻고 있는 소평에게 방금 밖으로 나갔다가 장회계한테 당한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0: 장회계가 콧대를 쳐들었는데 하늘을 찌르겠어. 그깟 텔레비가 있다고 그 집에 사람이 욱실거려. 자취집 분위기요. 나보고 비켜라고? 너나 비켜. 손가락 이른다니까.
2: 살 건 샀어요?
0: 어? 뭘 사래서?
2: 소금이요.
0: 아유, 까먹었어.
2: 아, 테레비에 빠져서 내가 시킨 걸 까먹었어요? 빨리 사와요.
0: 실수, 삼천지어 참패해 죽겠어. 비켜라, 자수.
2: 내일 아침에 쓸 것도 없는데 살 생각은 안 하고 헛소리만 쳐요? 얼른요.
0: 임신했다고 우쭐하게, 응? 내가 임신할 수 있다면 당신 저리 가라요.
2: 다시 말해봐요. 소금을 사오라는데 테레비나 보고서.
1: 정성이 소평의 재촉에 마지못해 다시 소금을 사러 나가는데 마침 방으로 들어오던 종사손이 수평에게 묻는다.
3: 아, 오빠 왜 저래요?
2: 소금을 사오라는데 테레비를 보다 왔어.
3: 형님, 내가 할게요.
2: 아니요, 사장님. 내 말 듣소. 정일 씨 집에서 남의 시 좀 적게 들었어?
3: 괜찮아요.
2: 집에 왔으면 꼼짝도 말고 푹 쉬어.
3: 그럼 나가서 마당 쓸게요.
1: 담장수위를 맴돌던 강천남은 아예 대문 앞에서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다. 종성이 대문을 열고 소금 사러 가는데 그의 등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강천남이 용기 내어 인사를 건넨다.
4: 안녕.
1: 드라마 인생향연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5: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6: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특색 관광지 배치 방안에서 마카의 차별화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확정된 이 명단으로 조국 최북단에 자리한 신주 북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관령 지역은 한여름 평균 19도의 서늘한 날씨로 피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7월 남방의 여러 지역에 고온 경보가 발령되는 것과는 달리 대관령 지역의 여름 기온은 19도 내외를 유지합니다. 이 서늘한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마카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최북단, 극한, 러시아 린접이라는 세 가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현지는 전역 관광구도를 심화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최초 전역 관광 시범구, 중국 극한의 도시라는 두 가지 국가급 명칭을 획득했습니다. 북극촌, 흑룡강 제일만 등 두 곳에 4A급 이상 관광지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4D 구면 영상관, 극지 체험관, 마카 옛거리 등 신규 업태가 잇따라 조성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북극 얼음 횡단도로는 순록 촬영 투어, 숲 트레킹 등 체험형 관광 상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우수 관광 노선 중 2개는 국가급 노선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로라 축제, 동지 문화 축제, 빙설 자동차 오프로드 대회 등 연평균 30여 건의 축제와 경기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국 갑급 민박과 7곳의 상급 민박이 삼림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급 관광 서비스 표준화 시범 사업도 심사에 통과됐습니다. 2025년 마카시 관광객 수는 365만 명을 넘어섰고 관광 소비액은 34억 1,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현지 9개의 핵심 문화 관광 사업은 모두 지구 미시의 계획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음 단계는 북극섬 4A급 관광지 건설, 관광 소형 기차, 철성산 케이블카, 자가용 캠핑장, 마카 문화복합시설 등 핵심 공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변경, 채금, 민속 등을 관광 콘텐츠로 녹여내 야간 관광 경제를 활성화하고 축제와 경기를 따라 떠나는 여행이라는 새로운 소비 모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행동 방안에 진미 용강 요식품위 향상 행동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각지에서 특색 미식 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용강의 여름 매력이 혀끝을 통해 발산되고 있습니다. 제4회 학강 꼬치구이 축제 현장은 밤이 되면 만석이 됩니다. 학강 시민들에게 꼬치구이 축제는 매년 여름 빠질 수 없는 의식과도 같은 행사입니다. 학강 꼬치구이가 유명해짐에 따라 올해 학강 꼬치구이 축제에 참가한 업체가 작년에 60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났으며 축제 기간도 열흘이나 연장됐습니다. 여름의 흑룡강에는 소도시의 흥성함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이국적인 정취도 있습니다. 수분화에서는 중도미식 문화의 달 행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중도미식 문화의 달은 테마 미식회랑 플러스 문화 레저 오락을 결합한 일체화 시나리오를 조성했습니다. 거리 전체가 기차를 테마로 해 40여 개의 부스가 미식 특별 열차로 연결됐습니다. 중로 관광 열차의 개통으로 국경 간 문화 관광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면서 올해 중로 미식 문화의 달은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제2회 이춘 홍성 문화 시즌 및 자작나무 수행 맥주 전자음악 카니발이 열리고 있는 이춘에서는 여름밤 소량이 공기 속에 퍼지는 가운데 워터스크린 영화 숲속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홍성과 자작나무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IP가 돼 피서 관광, 야간 경제, 농촌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로 접어든 요즘 산악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관광지의 최근 날씨 상황과 지질재해 예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흐린 날씨거나 폭우가 지속될 경우 여행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토석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비상 대응하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토석류가 발생하면 즉시 토석류가 흐르는 계곡 양쪽 언덕으로 달려가야 하며 위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토석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가파르거나 토층이 두꺼운 곳에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토석류는 파괴력이 강하므로 경로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파른 상이슬도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토석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며 지속적인 비나 폭우 이후에는 즉시 산악 관광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안내 방송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연출 김은희 81번째 시간입니다. 공강자가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그의 몸에 매달리며 흐느끼었다.
1: 저는 달 하나를 했으나 어머니가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외놈에게 욕을 당할 뻔했어요. 당신은 그런데도 괴롭고 노릇 하겠어요? 어? 제네 편에 맞아 내버리고요? 아이고 어머니, 당신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전 살아갈 수 없어요.
2: 강자야.

공강사의 눈에는 흐린 눈물이 괴어올랐다. 그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점점 더 깊이 떨어뜨렸다. 군마가 호영치는 소리에 깜짝 놀란 그는 머리를 휙 쳐들고 새까맣게 어두운 바깥을 주시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0: 이튿날 놈들은 출발하였다. 어찌 된 영문인지 적들은 왕관장의 집을 불태우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며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웠다. 그 어디나 망망한 눈판이어서 하늘인지 벌판인지 산인지 가려볼 수도 없게 흐렸다. 왕죽은 말에 앉아서 남산 골짜기를 바라보며 왕류주와 말하였다.
1: 산철이 동굴 안에 뭘 숨겨두시나 않았을까? 있을 게 뭐요? 그들도 모서리가 아닌데.
0: 왕류주는 눈길도 돌리지 않고 대답하였다.
1: 그건 몰라. 사람은 숨지 않았어도 무슨 물건이야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올 줄 짐작했겠나. 한번 가보자.
0: 왕죽과 왕류주는 사람들을 한무리 이끌고 왕간지의 동굴로 달려갔다. 왕죽은 이 동굴의 내막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왕간지가 긴급한 일이 있으면 령계를 가지자고 그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던 것이다. 왕죽과 졸개 몇 놈이 동굴 어귀에 와서 보니 온통 눈판이어서 그 어떤 이상스러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규주는 보라는 뜻이 말하였다.
2: 내가 없다고 하지 않았소. 뭐, 발자국마저도 없지 않소.
1: 네 따위가 뭘 알아? 동굴 문만 잘 봉하면 바람에 날려 눈에 아무리 깊은 발자국도 파묻히고 마라.

0: 벨기 나타났다. 왕죽은 기뻐서 소리 질렀다.
1: 어서 쟁기를 얻어가지고 팔자라. 사람이든 물건이든 틀림없이 들어있어. 빨리 봐.
0: 이 동굴은 여간 공들이지 않았었다. 동굴은 산골짜기에 비탈진 곳에서 고추 파들어갔다. 동굴문은 양철판을 댄 널판자 묶음으로 덮고 그 위에 흙을 한 번만 깔면 틈새 하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안으로는 동굴 입구에 두 미터 깊이의 함정을 파고 바닥에는 뾰족하게 깎은 나무 쐐기들을 박아놓아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영락없이 함정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된다. 동굴은 안으로 들어가며 여기저기로 구비를 돌아서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게 되었다. 벽에는 새하얗게 회칠까지 하였다. 보통 키를 가진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고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다. 안에는 바람 구멍도 여러 개 뽑아놓아서 공기도 아주 잘 유통되었다. 굴뚝은 묘하게 산꼭대기 큰 바위돌 밑으로 빼놓아서 연기는 나오기 바쁘게 산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안에서 밥을 지어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 널찍하고 건조한 동굴은 참으로 자그마한 집과도 같았다. 이 동굴은 왕간지가 미장공을 데려다 몇 달 품을 들여서 파놓은 것이었다. 왕장쇠와 그의 아내는 이 며칠을 동굴 안에 숨어서 애를 데리고 세 식구가 편안하게 보내고 있었다. 행리 어머니는 애를 품에 안고 젖을먹이며 등잔불을 빌어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 누워있는 장쇠는 어린애의 조그만 손을 잡고 애를 캐득캐득 웃기고 있었다.
2: 우리는 그래도 여기저기로 쫓기지 않고 편히 지내는데.
0: 행디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입을 열었다.
3: 수연이는 몸풀 때가 되었는데 아주머니 몸도 좋지 않으니 이 추운 날씨 어떻게 견디는지. 제가 여기 함께 있자고 권했는데도 마다하고 도리어 우리 보고 여기 숨지 말라고 하더군요. 나쁜 놈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죠 뭐. 그들은 전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2: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여기가 그닥 믿을 곳이 못 되는 것 같소. 외놈들에게 들키면 달아날 것도 없지 않소.
3: 누가 여길 안다고요?
0: 행디 어머니는 그의 말에 찬동하지 않았다.
3: 왕간지 그놈이 얼마나 얕다고요? 그런 놈이 누구에게 알려주겠어요? 수연이는 왕초과 왕료조가 알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우리가 매번 왕간지 놈과 함께 여기 숨어 있었지만 언제 한번 왕주 그놈들이 찾아오기나 했어?
2: 그만 들어보. 무슨 소리가 나?
0: 갑자기 왕장세는 놀랍고도 이상스러워 벌떡 뛰어 일어났다. 행리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뭉치고 귀를 기울이더니 삽시에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리며 놀라 소리쳤다.
3: 웬 사람들이 골문을 파요?
0: 무겁게 울려오는 쿵쿵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왕장쇠는 대뜸 시퍼렇게 나를 지운 도끼를 찾아들고 아내에게 말하였다.
2: 돌고 말고 애나 돌보. 내가 가서 보겠소.
0: 동굴문을 견고하게 하려고 왕장쇠는 이번에 널문을 쓰지 않고 돌과 진흙으로 굴문을 한 겹 또 한 겹 든든히 막아놓았다. 그가 문어귀에 이르렀을 때 와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굴 입구에 자그마한 구멍이 뚫렸다. 그런 급히

0: 굴벽에 몸을 붙였다. 가슴은 북치듯 쿵쿵 뛰었다.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한 놈이 철갑모를 쓴 모리를 구멍으로 쑥 들이밀며 소리쳤다.
1: 안에 사람이나? 빨리 나와!
0: 왕장쇠는 힘껏 도끼를 휘둘렀다.
1: 아래 사람!
0: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그놈의 머리는 수박처럼 함정 속에 굴러떨어졌다. 밖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지더니 인차 안에 대고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왕장쇠는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자 다시 굴문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점차 굴 입구가 활짝 열렸다. 괴력은 한 놈이 총창을 꼬나잡고 들어오다가 쿵 하고 함정 속에 빠져버렸다. 왕죽은 그제야 함정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급히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사병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안으로 몰아넣었다. 자기는 멀찍이 물러섰다. 두 괴력은 놈이 긴 널판자를 들고 부들부들 떨며 안으로 들어왔다. 놈들은 널판을 함정 위에 걸쳐놓고는 안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앞선 놈은 두 발자국도 못 내디디고 그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널판자를 안고 함정 속에 떨어져 버렸다. 왕장쇠가 어둠 속에서 노려보고 있다가 놈들이 널판을 디디고 안으로 들어올 때 발로 널판을 콱 차서 함정 속에 빠뜨렸던 것이다. 밖에서는 다시금 대혼란이 일어났다. 놈들은 더는 들어올 엄두도 못 내고 총을 쏘고 수류탄을 뿌렸다. 그러나 총알은 흙에 박히고 수류탄은 함정에 떨어져 도리어 제놈들의 시체만 죽탕쳐버렸다. 왕중놈은 불을 놓아 연기를 쏘이라고 명령하였다. 왕장신은 굴문을 건초로 막는 것을 보고 도끼를 들고 돌아왔다.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던 행디 어머니는 장쇠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그의 품이 쓰러지며 목 놓아 울었다.
2: 여보, 우리 이제 죽었어요. 하지만 애가 죽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에는 죄가 없다고요.
0: 왕장쇠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얼굴에 땀만 쓱 문질렀다. 그는 승리자의 쾌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를 잘 쓰다듬어주며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3: 울지 마. 울어서 뭘 하겠어. 우리는 한평생을 울며 지내다가 이 두 해만은 웃는 세월을 보냈어. 당신은 강연천 동지의 말을 못 들었어. 놈들 앞에서 우는 건 나약한 표현이라고. 우리는 한 생을 바로 이 나약이란 것 때문에 학대를 받았고 행리마저 잃었어. 우린 이제 곧 죽게 되는 이때에 와서도 그 나약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죽어도 꿋꿋하게 죽어야 하오.
0: 그는 격동되어 눈곱을 적시었다. 하지만 그는 인차 또 눈을 부릅떴다.
3: 죄? 누구에게 죄가 있어? 아이는 죄가 없어. 당신과 나도 죄가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어. 외놈들과 괴력은 놈들이야말로 천벌을 받을 죄를 졌단 말이오. 우리는 죽어도 그 놈들과 피값이라도 하고 죽어야.
0: 행기 어머니는 천천히 울음을 멈추었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었다. 남편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점차 끝없는 존경으로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 그는 젖먹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어린애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 속에서 천천히 행복의 꿈나라로 들어갔다.
2: 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잣집에 시집 왔어요. 이전에 저는 잘 몰랐으나 후에는 차차 그들이 어떤 물건짝인가를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놈들이죠.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하게 차리고 다니지만 뒤에서는 못하는 짓이 없죠. 그놈들은 모두 다 두 발을 가진 짐승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친부모도 차던지고 아내와 자식마저 잡아먹는 짐승들이라고요. 하여튼 그놈들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남의 심장을 수백 개 오려내어 삼키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놈들이죠. 전 그놈들의 뼛속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0: 그는 비분에 넘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2: 우릴 죽이려면 죽이라죠. 굴복해 살아가는 것보다 착한 사람이 되어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수연이 어머니, 여러 사람들과 공장을 위해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외놈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라고 뭐가 두렵겠어요? 겁낼 건 조금도 없어요. 죽자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사람이 꼭 있을 거예요.
0: 그는 흥분되어 비상하게 말하였다. 왕장쇠도 승리자의 긍지를 안고 말하였다.
3: 본전은 찾았어. 내가 세 놈이나 죽였어. 이제 더 죽이면 좋고.
0: 짙은 연기가 달에 채워 들어왔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 파묻혀버렸다. 굴 안에는 공기가 없어졌다. 그들 세 식구는 점차 이식을 잃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놈들의 그물이 점점 더 바싹 조여들어 유극대의 처지는 갈수록 간과하였다. 그들의 흔적을 냄새 맡은 놈들이 무리를 지어 온종일 돌아쳤다. 유격대는 여러 번 포위되었다가 다시 빠져나왔다. 유격대원들은 몸이 지닌 식량도 다 떨어져서 밭에 있는 온 고구마와 땅콩을 주워 허기를 면하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8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